0: 토요일 오늘 아침 첫 곡 애니메이션 소울 OST에서 존 바티스트의 음악이었습니다. It's all right. 올 설에 5일 연휴였어서 해외여행 갔었는데요. 이번엔 나흘 쉬는데도 괜히 아쉽네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쵸. 그래서 오프닝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9553님. 편안한 아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되면 매운 음식 먹을 거예요. 매운 떡볶이, 마라탕에 칼칼한 육개장이 땡깁니다. 5781님인데 저도 지금은 안 지내지만 예전에 차례 지낼 때 탕국 너무 닝닝해서 어떤 말씀이신지 확 알 것 같아요. 그때 저 빼고 다 맛있게 드시고 나만 이 집 식구 아닌가? 나 주워왔나? 왜 어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잖아? 이런 얘기 꼭 삼촌이나 이모나 이런 분들이 농담처럼 하시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요. 추석에는 TV 특선 영화 봐야죠. 저 과자 잔뜩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라고 6723님. 하긴 영화관에서 봤던 뭐 OTT로 봤던 TV에서 하면 또 그 보게 되죠. 기다리는 거 있으세요? 우리 소영 작가님이 친절하게 오늘 저기 TVN 저기서 저녁 6시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한다고. 그리고 왕사남. 와 진짜 올 한 해 최고의 흥행작인데 이게 벌써 네 저 SB 예, 서울방송에서 밤늦게 하고 또 우리 MBC도 전지적 독자 시점 뭐 이런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도 봤는데 대가족 1승 좀비딸 악마가 이사왔다 다 봤네. 그래도 뭐 틀게 되면은 볼 것 같은. 자 그러면 광고 듣고 토요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도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2: 너무 좋아요.
11: 유후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2: 완전 좋아요.
1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3: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가치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은 또 연휴 끝에 이어지는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으시길 바라면서 첫 곡 레이첼 야마가타의 Saturday Morning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연휴 상관없이 주말을 기다린 분들께 함께 듣고 싶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 내용이요, 바쁜 일상을 지내다가 드디어 여유를 얻게 된 커플이 토요일 늦은 아침에 감사한 마음과 행복해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래요. 사실 레이첼 야마가타는 꾸준히 이별 노래 같은 걸 들려주는 그런 뮤지션인데, 살짝 들뜬 이 곡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첼 야마가타입니다. Saturday Morning.

들으신 곡 엘튼 존의 Your Song이었어요.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 다정하고 엘튼 존이 20살 그의 뭐 또 다른 자아라고 불리우는 버니 토핀이 17 이 곡 만들 때 나이래요. 오, 되게 조숙한 건데 근데 자기들은 너무 유치하고 막 들으면은 발가락이 오그라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하지만 50년 넘게 사랑받고 전 새삼 엘튼 존 그러면 사실 존 엘튼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름이 엘튼인 건 이해되는데 성이 존이잖아요. 그래서 새삼 찾아봤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이름이 엘튼 헐큘레스 헤라큘레스 존이에요. 존치가 있는 거예요. 성이. 하긴 뭐 이름하고 성 다 이름 같은 미국, 영국 이름들 많지만 자, 다음으로 비비의 행복에게라는 노래인데요. 비비 씨 요즘에 정말 뭐 활동이 대단하죠. 느껴지는 에너지도 굉장히 높은 하이텐션을 보게 되는데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소박한 그런 스타일의 곡입니다. 행복에게. 또 이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수빈 씨의 정규 1집 앨범에서 예 기대어줄래라는 노래인데 이게 서울에 올라올 때 나이가 21살 그래 지금 나이가 31라고 하니까 정규 1집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린 셈이죠. 그래도 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자 그러면 비비의 행복에게 그리고 소수빈의 기대어줄래 두 곡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0: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전 8시를 기해 제주 산지와 제주 동부, 제주 중산 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이미 제주 북부와 전남 거문도, 초도에도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인 휴게소에서 남공주 나들목까지, 북공주 분기점에서 정우터널,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들목까지 총 15km 구간 지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김천 분기점 부근 1km 구간,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티셔츠를 하나 집어들고 남편한테 이 옷 어때? 물었더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라네요. 허허. 남편은 뭐 큰 뜻 없이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날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라는 이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누구한테? 그게 누구라도 잘 보이는 게 왜 싫겠냐마는 이제 내일 모레 50이 되고 보니까 겉모습으로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은 진짜 애저녁에 버렸거든요. 그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내 자신한테 충실하고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해 괜찮은 옷을 고르는 거거든요. 깨끗한 소매끝, 윤이 나는 신발코, 정갈하게 담긴 반찬, 잘 정리된 침구. 그냥 그게 저인 것 같아서요.

나이가 들수록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그냥 나 자신이라니. 그러면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왠지 저는 좀 평온한 마음이 생각나는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계신 5010님, 왠지 품성까지 멋쟁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굳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5010님께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유재하님의 목소리였어요. 5010님, 글쎄, 옛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진짜 나이가 저도 이제 50이 훤쩍 넘어버리니까 맞아,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더 풀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불현듯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자, 8799님은 옛날에 로션 하나 챙겨 바르는 것도 그렇게 귀찮더니만 나이 드니까 오히려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기미 하나 더 생길까, 집앞 마트 갈 때도 꼭 선크림도 바르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저도 로션을 30대 때까지는 안 발랐던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서 피부가 특히 저번에 뭐래더라? 무심히 저도 제 손등을 차에 타서 보는데 집에 있거나 이럴 때는 손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실내 조명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차에 강한 가을 햇살에 손을 보는데 나이 든 게 탁 느껴지니까 꼭 핸드크림까지는 아니어도 얼굴에 바르다가 맞아 그러면서 세수하고 손등까지 꼼꼼하게 남은 거 챙겨 바르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2301님은 우리 남편은요, 옷에 뭐가 묻어도 그냥 지나가고요, 실밥이 튀어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단정이 좀 다니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 있죠. 네, 아마 각성한 타이밍이 아마 올 거예요. 예. 뭐 자제분들이 이제 뭐 좀 더 나이가 든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주변에서 한마디 하는 말이 가슴에 쿡. 네. 0705님, 추석에 장인어른 생신이 겹쳐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좀 정신없긴 했어도 한 번에 챙기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라고. 네, 오히려 좋아였어요. 네. 그래도 내 명절 때 또 생신까지 행복한 하루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받은 추석 떡값을 조카들 용돈으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하긴 저도 옛날에 받았으니까 돌려줘야죠 라고. 2231님 정답입니다. 딩동댕.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자, 1641 그리고 7478님 주중에 신청하셨는데요, 이문세의 목소리로 가을이 오면, 그리고 0892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스텔라장의 빌런,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Heroes on the good side.
1: 네, 스텔라장 빌런까지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6095님, 와, 저는 프로인 줄 알았어요. 수제 송편 빚느라 바쁘고 힘든 날을 보냈는데 완성된 걸 보니 보람이 있어요. 우리 집 송편 너무 이쁘죠? 예쁜 만큼 맛도 좋아요 하고 사진을 주셨는데 저 이거 진짜 뭐 양과점에서 나온 양 과자인가 싶을 만큼 일반적인 송편보다 디테일이 모양이 막 나뭇잎에 꽃잎에 이 밤은 초콜릿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깨가 붙어있는 송편이구나. 어머, 예쁜 만큼 맛도 좋다 하시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좋은 재주를

0: 받고 계세요. 4356님은 이번 추석에는 시골도 안 가고 우리 딱 네 식구끼리만 보내기로 해서 음식 안 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부치고 있는 나. 이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하셨는데 음식을 버릇으로 하시진 않을 텐데 야 이건 뭐 그만큼 사랑이 충만하신 거죠. 내 식구를 위해서 내가 발을 한번 걷어붙인다. 야 갈비찜에 잡채 제대로 된 명절 음식을 하셨군요. 친정에 홍삼 선물 세트 들고 갔는데요. 오빠네 부부가 똑같이 홍삼을 가져온 거예요. 더 웃긴 건 브랜드도 똑같아서 아이 원 플러스 원 나눠온 줄 알았으면 다음부터는 서로 상의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 근데 홍삼 원 플러스 원 귀해요. 없을걸요. 아마 거기 얘기하시는 것도 정 저기 예 좋은 거니까 두고두고 드시면 되죠. 1771님.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자, 오늘 아침 2부 마지막 곡입니다. 네, 로라 이지보의 From My Heart to Yours.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자, 이번 주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은 어떤 곡인지 기다려주십시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자, 이번 주 하티스트 송 월요일 날 들려드릴 때 하트가 엄청 달렸던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였습니다. 사실 뭐 저처럼 음악을 업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가요 팬들도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 다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작가는 국내 작가의 곡은 아니지만 정국의 목소리 진짜 특히 뒤에 그 브라스 섹션 나올 때 압권이죠. 예, 저도 뭐 정국 씨의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곡으로 확실하게 네, 멀리서 봐도 정국이다 정도의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곡이었고요.

0: 처음에 들을 때 팝인 줄 알았는데 전국 노래여서 무대를 찾아봤는데 춤도 멋있고 한참 어리지만 형 소리가 나옵니다. 라고 2585님. 그 어셔하고 같이 부른 버전도 있잖아요. 정말 둘이 와 진짜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제가 한참 2000년대 초반에 유학 시작했을 때만 해도 어셔가 노래 제목이 에였나요? 예죠? 빠밤 빠밤 정말 그 넓은 미국도 여길 가도 빠밤 저길 가도 빠밤 했는데 어깨를 나란히를 떠나서 네, 지금 우뚝 선 전국의 위상. 4716님 이 노래는 라이브가 더 좋아요. 지미 팰런 쇼 라이브 무대를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라고. 예.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오늘 아침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4: 1일 1짬뽕 오케이?

네, 골드플랍 라이더 화이트 홀스였습니다. 아주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마녀 같은 마력을 매력을 네, 느끼게 해주는 앨리슨 골드플랍의 2인조 일렉트로니카 유닛입니다. 4788님 명절 음식하느라 고생한 엄마랑 이모랑 함께 사우나 가요. 집마다 명절 루틴 있지 않나요? 하셨는데 사우나 네 사우나를 우리 동네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게 사우나 그러면 동네에 크게 일단 굴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굴뚝 없는 사우나들 특히 여성 전용 사우나는 지나가도 잘 모르니까 아 진짜 대중 사우나 가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가고 싶다. 근데 온탕 냉탕 저도 좋아하는데 혈관을 위해서 이제 그러지 말라는 나이가 돼서 조심해야 돼요. 2385님은 돌도 안 된 우리 애기 조카가 있어서 식구들 눈길이 최다 애기한테 쏠리니까 옆에 있는 5살 큰 조카가 삐져가지고 갑자기 서럽게 우는데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참 그럴 수 있죠. 사실 내가 라떼는 내가 진짜 어? 다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네가 왜 날 다 내 다 내 팬들을 뺏어가 이렇게 되는 아이고. 6290님 어릴 때 명절만 되면 사촌들이 모여서 밤늦게

때까지 떠들고 놀았는데 이제는 다 가정도 꾸리고 해서 한자리에 모여도 어째 예전 같지가 않네요. 어색어색합니다. 그죠. 그게 참 편하게 서로 놀리는 것도 못하고 조심해야 될 게 그만큼 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예전 정이 있으면 또 그런 어색함은 금방 풀리지 않나요? 네. 자, 정재윤님 고릴라즈의 노래 신청하셨네요. 예, 진짜 이 팀도 대단하죠. 그 블러의 데이먼 알반 그리고 만화가인 제이미 휴렛이 가공으로 그렇게 캐릭터도 만들어서 4인조 밴드로 네. 고릴라즈의 온 멜랑콜리 힐 재윤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신 곡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걸 스윗 보이스드. 예, 그냥 자기의 정체성을 아예 이름 스테이지 네임으로 사용하네요. 달콤한 목소리의 소녀 크랜베리라는 노래였습니다. 2894님, 먼 친척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친정에 모이셨는데요. 자꾸 저랑 동생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데 정정해드리기도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르신들 정확히 누구신지 잘 몰라요. 아, 참. 예, 하긴 옛날부터 뭐 삼촌들, 고모들 다 그러죠. 네가 몇 학년이지? 그러면 아니 올 초에 물어보고 또 물어봐. 그렇게 예, 한 달이 건넌다는 게 그만큼 무심하다기보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래도 이름 아예 남의 이름 안 부르는 게 어디냐고. 네, 좋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러면 8838님 또 4897님이 주중에 신청하셨던 이승윤의 노래입니다. 무얼 훔치지?

0: 잤더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호우특보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시 서부와 서귀포시 남부와 동부, 서귀포시 중산 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남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남부지방에는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해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이미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30km 구간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30km 구간 정체입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원 플러스 원 이번 주 주제는 오고 가는 길로 정해봤습니다. 지금도 뭐 익숙한 길이나 새로운 길을 지나면서 차에서 듣고 계신 아침 가족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동하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아주 멋진 곡, 그런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는 영화 음악가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정재일 음악감독의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노래곡을 준비했는데, 그죠? 이렇게 노래도 했어요. 하고 있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또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너에게 가는 길은 2010년에 발표했던 솔로 두 번째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여기에 원 플러스는 제일 씨가 베이시스트로 활동했던 팀 긱스의 히트곡이죠. 짝사랑. 네, 정말 애기애기했던 시절에 정재일 씨가 몸담았던 밴드. 자, 이렇게 너에게 가는 길, 짝사랑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예, 이 노래 난 너를 원해 냉면보다 더 예, 아주 인상적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 긱스의 큰두 기둥이 되어주신 선배님들 정원영, 한상원 뿐 아니라 그 분들의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동갑내기 이제 친구분들이시잖아요. 김광민 씨까지 포함해서 냉면에 정말 진심이신 분들. 예, 평양이냐 함흥이냐 아주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예 그렇게 맛에 대한 평가를 근데 진짜 예 제가 갈 때마다 정원영 선배를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냉면집 그러니까 거의 뭐 주중에 한 서너 번은 가신다라는 네. 자 긱스의 짝사랑까지 들었고요 이어서 네 진짜 데뷔했을 때부터 충격적으로 아주 사랑을 받았던 뮤지션 로드 그린 라잇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로드는 처음에 그 뉴질랜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데뷔와 동시에 로열이라는 노래로 진짜 야. 대단한 카리스마였는데 그때가 10대였어요. 그래서 이 그린 라잇이라는 곡은 내가 너무 좀 잔잔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각성을 해서 20살이 되던 2013년에 자기 기준으로는 댄스팝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파란 불만 이어지기를 네, 막힘없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뭐 이런 메시지여서 오늘의 오고 가는 길큰 주제에 부합해서 선곡됐고요. 자, 로드와 같이 이 곡을 구상한 사람이 프로듀서 잭 안토노프라는 사람인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죠. 예, 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잭 안토노프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함께 했던 앨범 1989 중에서 Shake It Off 라는 노래 이것도 엄청 히트했는데 자 로드의 그린 라잇에 이어서 여기 플러스는 잭 안토노프가 더해지며 네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린 라잇 쉐이크 잇 오프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0676님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제가요 애들 앞에서 완전 무서운 엄마거든요. 그 친척들을 만나니까 저의 옛날 별명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다들 저보고 주파라 부르는데 그걸 들은 우리 애들이 그냥 콧구멍이 커져가지고 신나서 같이 놀리는 거 있죠. 아니 엄마 정답고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엄마 주파리였구나. 예. 하긴 저도 애들이 어릴 때는 와이프를 한동안 방울이라고 제가 지어준 거 아니고 서영이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도 너 방울이라고 불러도 돼?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나이가 드니까 또 애들 앞에서 방울하고 그러기도 자연스럽게 그게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예, 다시 주파리로 회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은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지가 함께한 뱅뱅입니다. 자 그러면 예 그래도 이틀 남았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남은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고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라 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려의 정도전은 외가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태생적 한계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 역사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교훈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요, 커피를 참 유별나게 마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우선 잔에 설탕을 봉긋하게 가득 쌓고요. 그 위에 진한 블랙커피를 부어서 이게 커피인지 설탕인지 모를 상태로 만들어서 마셨다고 해요. 역시 고뇌에는 달달한 게 필요했나 봅니다. 이번 연휴에 혹시 쓰디 쓴 말들을 억지로 많이 삼키진 않으셨을까요? 오늘만큼은 그래도 설탕 한 스푼 정도는 그럼 제가 허용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당 충전이 필요한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꿍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있으나 마나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초 치석은 빠져나올 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토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조금 커피 이야기도 했지만 유쾌하게 가고 싶어서 이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띄워드렸는데 아까 제가 오늘만큼은 설탕 한 스푼 정도 허용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커피는 또 싸구려 커피를 준비해서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연휴 동안 가족분들 만나시면서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결혼 언제 하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살은 찐 것 같은데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결혼하려면. 저도 이런 말을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분명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듣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네 이렇고 참게 되신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웃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모쪼록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번 나름 좀 꽤 짧은 연휴였잖아요. 명절 치고는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을 보내면 내일 하루만 남았는데 아쉽기도 하네요. 지금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좋은 노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8: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공 1522588 관절 부공.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부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복대학교.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이 커피 이야기하고 커피 노래도 듣고 하니까 제가 광고 듣고 오는 동안 그냥 갑자기 커피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커피 메뉴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바닐라 라떼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바닐라 라떼도 종류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까요? 이 파우더, 바닐라 파우더로 만드는 바닐라 라떼도 있고요. 바닐라 시럽으로 만드는 라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 파여가지고 이 파우더를 쓰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카페를 가면 혹시 바닐라 라떼 파우더 쓰세요? 시럽 쓰세요? 항상 물어보고 파우더일 경우에만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거 나눠서 맛보시고, 아, 나는 파우더가 더 맛있네요. 나는 시럽이 더 좋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닐라 라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추억의 노래 한곡 생각이 나서 오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비엔제이의 라떼 한잔 띄워드릴게요.

가비앤제이 라떼 한잔 듣고 왔습니다. 근데 가비앤제이 명곡들 진짜 많잖아요. 이 라떼 한잔 들으니까 해바라기도 듣고 싶고 연애 소설도 듣고 싶고 해서 오늘 해바라기 한곡 먼저 띄워드리고 다른 좋은 노래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가비앤제이 해바라기 띄워드릴게요.

가비엔제의 해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이제 팝송을 한번 들어볼게요. I'm yours,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 띄워드리고요.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 가수 이한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강원도 한 곳을 정해서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 음악과 함께 그 지역에 놀러가서 이색 음식 뭘 드시고 오셔야 되는지 또 관광지까지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한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먼저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부터 띄워드릴게요.

0: 네, 백스트리트 보이즈 As Long As You Love Me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제이슨 무라지 I'm Yours였습니다. 한곡더 듣고 2부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NS 윤지와 박재범이 함께 불렀습니다. If You Love Me.
1: So I'm asking, do you love me? 'Cause I love you.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도 여행지 한 곳 떠나보려고 합니다. 뮤직 드라이브 지금 출발할게요.

0: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시죠. 여행지 하나 그리고 그 여행지에 걸맞는 플레이리스트 두 곡 저희가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이번 주도 카페라 가수 이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이한님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럼 전국 그 모든 시분들 중에서 안 가본 곳보다 가본 곳이 당연히 더 많으시겠죠?
1: 그렇죠. 옛날에 한번 그런 내가 가본 곳 지도 이런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네.
1: 해봤더니 어디 갔었나 안 갔었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이 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번 갔은 곳은 별로 없고 여러 번 가본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0: 그리고 또 요즘 그런 것도 어떤 분들한테는 유행이더라고요. 종이 지도를 맞아요. 해서 색칠하는 거 내가 맞아요. 다녀오는 곳. 그런 거 이한님 하시면 저 다 빽빽하게 네. 칠해질 것 같아요.
1: 거의 웬만하면 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0: 네, 오늘도 이한님이 가지고 와주시는 맛집과 관광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그럼 뮤직 드라이브 지금 출발해 볼게요.

0: 네, 오늘 저희가 떠나볼 목적지는요,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홍천 하면은 사실 저는 어렸을 적에 수영하러 가고 약간 물놀이 하러 갔던 기억밖에 없는데,
1: 그렇죠.
0: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강원도 찐 현지인 이하님이 들려주는 홍천의 이 숨겨진 명소들, 물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은 그런 곳들을 좀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홍천 하면 생각나는 건 땡땡월드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키장이라든가, 네, 뭐 이제 리조트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골프장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데, 제가 그래도 유독 홍천과 인연을 좀 맺었던 것은 오래된 일이기는 해요. 그러긴 한데 좀 새로운 추억이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계신 우리 그 공무원분들하고 지역으로 우리 순회 공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면을 찾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거예요. 면단위로.
0: 네.
1: 그렇게 해서 막 음향도 그 우리 음향하시는 공무원분이 직접 해주시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외부의 돈을 최대한 많이 줄여가면서 했던 그런 공연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도 가보고 그리고 뭐 시골에 경로당 앞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의미 있는 공연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개런티 금액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 그 방학할 때 예, 가서 공연을 해주는 거거든요.
0: 예,
1: 저는 이제 특강 강사로 갔기 때문에 특강을 처음에 한번 했는데, 아무래도 제 특강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쉽지 않아서 제가 개런티를 받잖아요.
0: 아, 네.
1: 그러면 그 나머지의 그 비용을 제가 다른 가수 초대하는 데 써버려요.
0: 이하님 개런티를요?
1: 네네. 네. 그래서 래퍼하는 애들 있죠.
0: 네.
1: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래퍼들. 그때는 좀 친했던 아이가 정상수.
0: 네.
1: 상수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막 그냥 오픈부터 그냥 사람들 막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했던 공연을 한 세네 번 정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요.
0: 우와.
1: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는 뭔가 나에게 좀 신선함을 줬던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천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을 때 안 가본 지 꽤 됐는데 아, 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한번 공연 다니면서 차가 유일하게 퍼졌던 곳이 홍천이었습니다.
0: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1: 모르는 카센터에 가서 이제 아주 친절하게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는 곳이 바로 홍천입니다.
0: 네. 홍천에 이한 추억이 정말 많으시네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면 홍천 하면은 그럼 아까 그 수영장 말고 골프장 말고,
1: 네네.
0: 뭐 스키장 말고 또 우리 가봐야 될 곳이 또 있을까요?
1: 사실 홍천 하면 가장 먼저 가봐야 되는 곳은 팔봉산 관광지죠.
0: 팔봉산 관광지.
1: 네. 왜냐하면 앞에 그 팔봉산이 딱 어우러지는 그 관광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텐트 치시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어떤 대화도 많이 하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가볼 곳이 좀 많은 그 근처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들의 놀이터, 땡땡 월드, 막 이렇게 스키장 굉장히 가까운 곳이 네. 바로 그 팔봉산 관광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강을 끼고 있어서 약간 좀 산과 강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래서 가벼운 산책보다는 그 제대로 된 산행을 원할 때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바로 팔봉산 관광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0: 또 이제 뭐 단풍철 다가오니까.
1: 네네.
0: 팔봉산 관광지
1: 너무 좋죠.
0: 지금 저희가 시의성 있게 소개를 해드리고
1: 네네네,
0: 있네요.
1: 네네 맞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같으면 조금 이런 느낌은 있어요. 조금은 더 시간이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지나면 더 완전히 장관을 볼 수 있죠. 네.
0: 저도 꼭 가볼게요.
1: 네네.
0: 어르신들 모시고 가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네네.
0: 그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1: 사실 한 두 군데를 더 추천해 드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놀이공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첫째 딸에게는 해주지 못했는데 둘째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늦둥이잖아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알파카 월드.
0: 맞아요. 저 들어봤어요. 이게 또 우리
1: 네.
0: 또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복실복실하고. 이거 좋아하는 이 알파카 좋아하는
1: 네,
0: 분들
1: 네,
0: 굉장히
1: 네.
0: 많으시거든요.
1: 네.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의 대표 여행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꼬맹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0: 맞아.
1: 거기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또 사진 찍었을 때 되게 귀엽게 나오는 그런 곳이고요. 그다음 혹시나 또 연인들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여기는 가셔야 된다고 봐요. 전국에서 이곳은 꼭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언젠간 인재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요?
0: 맞아요.
1: 인재를 네. 안 했기 때문에
0: 네.
1: 인재하게 되면 거기 대표적인 자작나무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홍천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0: 어떤 나무일까요?
1: 은행나무숲.
0: 오, 인제하면 자작나무, 홍천하면 네. 은행나무. 네. 기억하겠습니다.
1: 네네. 왜냐하면 홍천을 생각하신다면 빠뜨리기 힘든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풍철에는 은행나무 풍경을 보면서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이곳은 개방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시기 전에 이제 홍천 은행나무숲 검색을 하시면 뭐 이것저것 뜨니까 거기서 이제 오픈 시간이라든가 그런 개방 시간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네. 제가 지금 검색해서 빠르게 찾아봤는데 홍천의 은행나무숲 너무 예뻐요.
1: 네네.
0: 진짜 사진 찍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을
1: 맞아요,
0: 정도로
1: 맞아요.
0: 너무 예쁜데 한 번쯤은 꼭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전국 사람들이 다 자작나무숲 아니면 이 은행나무숲으로 오거든요.
0: 이 시기에는. 네네.
1: 왜냐하면 그런데 그 자작나무숲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겨울 설경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곳이고 바로 은행나무숲은 이 가을에 단풍이 절정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네.
0: 이하님이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은행나무숲이 개방 시작일 종료일이 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네, 네.
0: 그래서 홍천군의 공식 관광 페이지에 정확한 일정이 올라오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거 헛걸음하지 않으시도록 꼭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홍천 가면 알파카 보러 가고 은행나무숲 있고

0: 네네.
1: 또 뭐가 있을까요?
0: 또 사실은 네. 제가 이것 때문에 공연을 한 두세 번 정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홍천은 가장 유명한 것이 무궁화 구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 아,
0: 곳곳이
1: 그래요?
0: 무궁화로 만들어낸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무궁화의 어떤 대표적인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잖아요. 네.
1: 무궁화가 많이 나는 건가요? 자연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심으신 걸까요?
0: 의도적으로 심은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어느 한 분이 그 남궁옥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근데 제가 지금 팩트 체크는 안 되는데
1: 네.
0: 그 아마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홍천 보리홀에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면서 그게 이제 학생들에게 무궁화의 의미를 전했던 곳이래요.
1: 오, 대단하신 분이네요.
0: 그래서 지금은 저 정확한 팩트가 아닌 것이 예전에 정말 오래된 전에 잠깐 들었던
1: 네.
0: 그거를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린
1: 네,
0: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한번 지금 노래 나가는 시간에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 좋아요.
0: 그 남궁옥 선생 맞을 거예요. 그래서 홍천 보리홀에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면서 학생들에게 무궁화의 의미를 전했던 곳.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서 이게 시작이 된 게 무궁화의 어떤 역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네 홍천의 무궁화 수목원이 국내 최초의 무궁화 테마 수목원이라고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무궁화를 아꼈던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의
0: 맞죠?
1: 업적을
0: 네.
1: 기리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0: 네네네네.
1: 네, 오 이한님 기억력
0: 네네.
1: 굉장히 좋으신데요. 또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를 널리 보급한 분이시래요.
0: 맞아요. 네.
1: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인가 봅니다.
0: 그래서 곳곳마다 무궁화로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홍천으로 떠나면서 우리가 들을 만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고 이한님 추천 맛집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0: 네네네. 사실 여기는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크게 들었거든요. 이게 음식의 고장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무조건 홍천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무궁화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궁화의 좋은 노래가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그 세 글자 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심수봉의 무궁화.
1: 너무 의미 있는 선곡이네요.
0: 네네.
1: 네, 심수봉의 무궁화 이한님이 오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심수봉의 무궁화 이하님의 추천하는 선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홍천 가면 꼭 먹어야 되는 맛집들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1: 네.
0: 이하님의 그픽 너무 궁금해요.
1: 사실은 우리 강원도 지금 원주를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 우리 횡성도 안 가봤잖아요. 횡성도 굉장히 이게 유명하고 홍천도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원주도 이게
0: 알
1: 가장
0: 것 같네요.
1: 유명해요.
0: 네.
1: 네. 왜냐하면
0: 한우?
1: 한우. 그래서 그냥 뭐 홍천 한우는 시간 되시면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쭉 넘어가고요. 먹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일부러 이걸 먹으러 갔거든요. 네. 땡땡말 화로구이. 그거 혹시 아세요?
0: 몰라요. 화로에 어떤 고기를 구워 먹는
1: 이
0: 거죠?
1: 삼겹살을 이렇게 작은 이제 네모난 삼겹살을 고추장 양념을 해요. 그걸 가지고 위에다가 구워 먹는 예, 화로구이 집이 한 군데가 마치 이렇게 제가 지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땡땡말 화로구이라고 있어요.
0: 네.
1: 지금은 거의 고유명사에 가까운 그런 곳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공식 방송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0: 네.
1: 하지만 제가 굳이 땡땡땡 해도 사람들이 여기 화로구이 얘기하는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집부터 시작했지만 그 주위 일대가 가보면 뿌예요. 왜냐하면 그 고기 태운 그저
0: 네.
1: 환기 그것 때문에
0: 네.
1: 그 동네 일대는 위에가 항상 그 냄새와 그런 걸로 이제 뿌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고기를 많이 한다는
0: 찾아보니까
1: 거죠. 네.
0: 간장 화로구이도 있고 고추장 화로구이도 있는데 이한님 픽은 고추장이실 것
1: 근데
0: 같네요.
1: 저는
0: 네.
1: 고추장이요.
0: 저도요. 저도 한번 이번
1: 그래서 이거는 홍천에서 상당히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그래요?
1: 무조건 여기는 의문 방문도 굉장히 크고요. 저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0: 그러면 여기 화로구이집 말고 또 가볼 만한 집이 있을까요?
1: 사실은 혹시 홍총떡이라
0: 발음이 너무 발음이 어려운데 홍총떡
1: 홍총떡
0: 네 홍총떡 떡 네.
1: 혹시 그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0: 아니요 홍천의 무슨 떡인가요 이게
1: 사실은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떡이라고 선물을 받는데 딱 펼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0: 떡이 아니에요
1: 떡이
0: 생긴 게
1: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메밀 전병 같은 거 있죠.
0: 네
1: 메밀로 만든 이렇게 전병 그걸 가지고 거기는 홍총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홍천 시장에 가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실 만한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메밀 전병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홍촌에는 홍천 메밀 총떡 줄여서 홍청떡
0: 홍총떡
1: 이름도
0: 어려워요.
1: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순한맛, 매운맛, 나물맛. 그래서 거의 이제 홍천 중앙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가보셨다면 선물용으로 들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올챙이 국수예요.
0: 그러네요.
1: 네.
0: 조금 통통하다가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1: 네네네.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옥수수로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찰기가 없고 물은 면발이 나와요.
0: 네.
1: 물은 면발이 어떻게 있냐면 그 우리 나무틀 같은 거 있죠. 나무틀에다가 놓고 이렇게 딱 하면 한 방울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꾹 누르면 한 방울 툭툭 떨어지는 것이 밑에 익어가면서
0: 네.
1: 이렇게 올챙이 모양으로 이렇게 부른 모양.
0: 우와.
1: 그래서 이거는 질감이 약간 좀묵 느낌이에요.
0: 올챙이 국수 더불어서
1: 네.
0: 도토리 그 국수도 후기에 같이 올라와
1: 네,
0: 있는데
1: 맞아요. 그러니까
0: 이것도 너무 맛있어
1: 이게
0: 보여요.
1: 올챙이 국수라고 하지만 이제 옥수수 묵을 내린 거죠. 옥수수 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이 틀을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하면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뭐 가마라고 하죠. 양쪽 기둥에서 이제 우리 그 밑에 받칠 수 있는 그 거치를 한 다음에 네모 틀로 만든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합판 그런 걸로 이제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 그 전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서 묵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올리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국수처럼
0: 와, 신기하다.
1: 네.
0: 이게 숟가락으로 퍼먹는
1: 네,
0: 국수래요.
1: 맞아요. 네.
0: 너무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약간 홍천의 이색 음식인 느낌인데.
1: 사실 여기는 이제 양념간장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냥 먹는다 그러면

0: 약간 좀 슴슴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념 간장을 가지고 그리고 이건 찰기가 전혀 없어요. 씹는 맛이 아니라 후루룩 마시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천에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평창도 이게 유명해요.
1: 아, 그래요? 예, 네.
0: 그래서 강원도 일대 내륙 지방에서는 조금 더 유행하긴 하는데 홍천도 이 올챙이 예, 국수 맛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네, 가신다 그치? 그러면 네. 맛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1: 좋아요. 한번 네. 꼭 이색 음식인 느낌이라 한 번쯤은 경험해 보면 너무 좋을 네네.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뭐 올챙이 예, 묵 묵인데 약간 좀 올챙이를 많이 닮은 그래서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색적인 국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 네. 오늘도 뭔가 예상치 못한 음식들을 소개받았어요. 홍총떡과 올챙이 네. 국수 네네.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저도 조만간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 홍천의 맛집 소개 듣다가 아까 앞서 전해주셨던 은행나무 숲이랑 알파카 월드 이런 거 까먹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은행나무 숲 사진을 찾아보다가 너무 예뻐서 너무 꼭 올해 가을에는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끝곡으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 준비했습니다.
7: 어우, 좋습니다.
6: 네, 가을 아침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하님과도 다음 주에 가볼 우리 강원도 또 어떤 지역으로 가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때도 홍총떡 같은 약간 이색 음식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6: 네, 이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6: 네, 가을 아침 지금 띄워드리고 있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혹시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눈앞에 맛있는 간식을 두고 기다려 하면 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꾹 참아내는 모습 한 번쯤 보셨죠? 코를 벌름거리면서 아 정말 힘들게 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저 간식을 더 먹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참는 걸까요? 그런데 최근 헝가리 연구진이 반려견 14마리의 뇌파를 분석해봤더니 뜻밖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아지가 간식을 참고 기다릴 때 사람의 전두엽에서 충동을 억누르고 집중할 때 나오는 세타파라는 뇌파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운 명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식탐을 억누르고 있다. 나는 숭고한 의식적 자기 통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말 점심이죠. 혹시 또 맛있는 맛집 앞에서 긴 줄을 서 계시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야식을 참느라 또 뇌파를 열심히 뿜어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반려견들도 매일 이렇게 또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귀여운 반려견들의 자기 통제 참 큐트하면서도 대견하네요. 9월 26일 토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주말엔 음악여행.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시죠. 또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목금 잘 보내시고 또 이제 토요일로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는 데이식스의 그녀가 웃었다 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은요 가을에 꼭 들어야 할 감성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왔고요.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먼저 아이유입니다. 시간의 바깥. 자,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화사, 우기씨가 함께한 곡인데요. 가을 속에서라는 곡을 두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준비했고요. 이 노래는 뭐 가을의 또 스테디셀러죠. 세 곡을 띄워드릴게요. 먼저 아이유씨가 부릅니다. 시간의 바깥.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가을에 꼭 들어야 할 감성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는 또 김대명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OST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또 OST 곡인데 이 사실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이 노래는 또 1994년에 발매됐던 윤도현 씨의 솔로 데뷔 앨범의 또 타이틀곡이었죠.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그래서 이 배우 김대명 씨가 원곡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포크 사운드를 좀 피아노 또 관현악 위주의 편곡으로 재해석하면서 원곡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의 좀 발라드로 재탄생됐습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이 드라마도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2021년도 6월 달에 발매가 된 노래거든요. 예, 5년 정도 더 넘었네요. 예, 스리생. 특히나 이 노래에는 김대명 씨가 본인의 좀 목소리를 좀 섬세하고 또 그리고 배우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저는 가장 듣기 좋은 게 좀 말하는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창법을 사용하셔서 뭔가 더 대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김대명 씨도 역시 본인의 또 숨은 가창력을 막 뽐내면서 이 드라마의 감동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예, 그런 곡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곡들과 함께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7: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폴킴의 너를 만나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에서도 역시 지금처럼 진짜 선선하고 또 산책하기도 좋고 이런 가을에 꼭 들어야 할 감성 플레이리스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처음은 또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라는 게 라는 곡을 또 첫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입니다.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라는 곡인데요. 또 이 노래도 한 7년 전 2019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또 그런 곡입니다. 발라드 장르의 노래 두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은요. 또 혼성 그룹이죠. 어반자카파의 그때나 그때 우리라는 곡입니다. 혼성 트리오. 또 2017년 11월 8일 발매가 됐었던 또 R&B 소울 장르의 곡입니다. 이 노래도 뭔가 가을에서

그리고 좀 초겨울적으로 넘어갈 때 아, 이 감성의 곡들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어반자카파 하면은 또 사실 가을에 또 돌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버스커버스커가 부릅니다. 처음엔 사랑이란 게.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샤브올데이.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만,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2부 듣고 계시고요. 주말엔 음악여행, 또 오늘은 가을에 들어야 할 이런 감성, 감수성 돋아나는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이제 마지막 곡을 준비했고요. 이 노래를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도 역시나 또 드라마 OST이기도 했는데요. 또 샘킴 씨가 부른 또 Love Me Like That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또 2021년 7월 24일에 발매가 됐었던 또 알고 있지만이라는 드라마의 OST였는데요. 역시나 이 샘킴 씨는 또 R&B 그리고 소울 장르의 어느 정도 상징과도 같은 또 아티스트잖아요. 알고 있지만의 또 여섯 번째 OST였는데 이 서정적인 좀 기타 사운드와 또 샘김의 이 호소력 짙은 보이스에 참 좋은 조화를 이뤘던 또 어쿠스틱 팝 장르의 곡이었고요. 내용 자체가 좀 본인을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라는 주인공의 좀 간절한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낸 그런 곡입니다. 샘킴 씨의 Love Me Like That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곡들, 가을에 꼭 들어야 하는 노래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김지후의 정호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구름에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듣고 오셨고요. 자, 3부에서도 역시 가을에 꼭 들어야 할 또 플레이리스트 제가 또 준비해서 왔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자, 먼저 적재입니다.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또 2020년 11월 12일에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곡은 윤하 씨의 노래인데요. 또 악뮤의 이찬혁 씨가 프로듀싱한 널 생각해라는 곡입니다. 이런 곡이 있는지는 와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윤하 씨와 또 악뮤 이찬혁 씨의 프로듀싱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사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널 생각해라는 곡 또 두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심지어 이 노래가 2015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곡이거든요. 2015년도면은 이찬혁 씨가 나이로 20살, 갓 성인이 됐을 때 그 프로듀싱, 지금하고는 또 사뭇 다를 텐데 한번 또 만나보시고요. 세 번째 곡입니다. 윤건의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윤건 씨 하면은 이름부터 뭔가 가을가을하지 않습니까? 예, 가을하면 꼭 찾게 되는 아티스트 윤건 씨의 노래도 만나보시죠. 자, 그러면 적재 씨의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반짝 빛나던 나의 2006년.

윤건의 너도 그냥 날 놓아주면 돼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유승우 피처링 헤이즈 함께한 너만이라는 노래입니다. 2016년 9월 27일 발매가 됐었던 또 발라드 그리고 또 인디 음악 장르

의 곡인데요. 유승우 씨가 이때 당시만 해도 10년 전에 이 팬들만을 위한 또 가을 노래를 선물했었습니다. 이 너만이 노래 내용 자체는 그 이별 후에 갖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또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거든요. 또 2016년 이승우 씨의 또 10년 전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는 이 노래입니다. 카더가든의 밤새라는 곡이고요. 또 취향저격 그녀 웹툰과 또 콜라보레이션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컬래버 음원. 카더가든 씨의 목소리도 워낙 너튜브에서 보여지는 이 코믹한 모습도 있지만 또 마이크를 잡으셨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뿜어져 나오는 그 쓸쓸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멋있는 목소리. 정말 카더가든 씨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밤새라는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유승우 피처링 헤이즈입니다. 너만이.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김필의 사랑 둘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이제 4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가을하면 생각나는 가을에 꼭 들어야 하는 감성 플레이리스트 또 세 곡을 준비했고요. 다음은요 또 지코의 노래입니다.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2019년 9월 30일 Thinking Part 1에 또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었고요. 사실 이 앨범에서는 그 다른 타이틀곡 천둥벌거숭이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들려드릴 이 사람 지코 씨의 정말 이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곡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곡입니다. 권진아 씨의 시계 바늘이라는 곡이고요. 역시나 2019년 9월 19일 나의 모양이라는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이 앨범도 마찬가지로 다른 타이틀곡이 더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운이 좋았지. 아, 이 노래는 다들 또 아실 텐데 같이 또 타이틀곡이었던 시계 바늘 이 노래도 너무나 사실 명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 스트리밍 어플에서는 지금 이 나의 모양이라는 앨범을 명반으로 또 체크해두고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좋은 곡들이 많이 수록돼 있는 또 권진아 씨의 앨범 그 중에 시계 바늘 또 띄워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입니다. 가을에 꼭 들어야 되는 노래. 저는 이 노래는 열 손가락 안에 무조건 꼽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요. B2B입니다. 그리워하다라는 곡이고요. 2017년 10월 16일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그리워하다. 이 노래는 또 B2B의 그 수많은 명곡들 중에 또 가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노래죠. 세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지코입니다. 사람. 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오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 또 9월 26일 토요일에 함께 하셨고요. 또 오늘은 가을 하면은 꼭 들어야 하는 또 감성 플레이리스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들려드린 곡수는 평상시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또 가을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들이 뭐 그리움 그리고 후회 이런 감정들이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가사에도 하고 싶은 말이 좀 다들 많아서 그래서 노래 길이가 다 4분 또 그래서 5분 4에서 5분까지 가다 보니까 오늘 들려드린 곡수는 많진 않지만 들려드린 이 곡들의 감성만큼은 정말 깊었던 그런 또 오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도 들려드릴 시간인데 이 노래도 5분 12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규현 씨의 다시 가을이 오면이라는 두 번째 미니 앨범에 또 타이틀곡인 밀리언 조각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또 2015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이 앨범 또 발라드 황태자시죠. 규현 씨가 광화문에서라는 곡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다시 돌아와서 발매했었던 그런 미니 앨범인데요. 그중에 또 밀리언 조각 또 가을은

하면은 또 참 잘 어울리는 이 멜로디 지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저는 또 여기서 그러면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

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 하원하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 자식이고 누구 엄마인지 묘하게 티가 납니다. 생김새며 목소리뿐 아니라 말투나 식성, 타고난 유전자 플러스 살면서 물드는 습관까지 원하지 않아도 닮는 거죠. 아닌데요? 난 안 닮았는데요? 하는 분들도 아직 모릅니다. 나이 들면서 주름 생기면 아이고 지 아빠 얼굴 나오네 소리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니까요. 때론 엄마 잔소리 싫고 아버지가 밉고 형제랑 죽일 듯이 싸우지만 다들 닮아 있어요. 날 닮은 너 가족, 좋아도 싫어도 가족. 명절 연휴 싸우지 말고 무탈한 시간 보내길 바라볼게요. 9월 26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안영민입니다.

0: 9월 26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라우브의 Love You Like That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미입니다. 아, 앞서서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닮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제 유전자가 그렇게 센지 몰랐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제 중학교 동창한테 오랜만에 연락도 할 겸 딱동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네 유전자에 소름이 끼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합성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진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주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정말 정주리 씨는 아이들 다섯 명이 다 정주리 씨 닮았잖아요. 그래서 나 그 정주리 씨 남편한테 야 너는 정주리 콜렉터냐 뭐 이랬었는데 진짜 저희 남편도 안영미 콜렉터인가 봅니다. 이게 피는 못 속여요. 에, 나는 아니야 라고 해도 이게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에,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리 쟤 왜 저래 해도요 다 자기한테 있는 모습들이니까 우리 거울 치료한다 생각하고 싸우지 말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 같은 우리 두댕이 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추석에는 가족이지 과연 어떤 노래들을 준비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

0: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빠른 추석 연휴에 빠질 수 없는 것, 가족과 나누는 온기, 충만한 사랑이죠. 그 마음이 꽉 담긴 노래로 한상 차려봤습니다. 두 대 추석 특집, 추석엔 아 가족이지. 고우나 가족과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석엔 가족이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가족이 부른 곡들로 선정을 해봤어요. 가족에도 정말 다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 자매, 형제, 남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등등등. 앞으로 나올 곡들은 과연 어떤 관계의 가족이 부른 건지 옆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머리 맞대서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곡 바로 가볼게요. 시스터 슬래지의 We Are Family. 저한테 이 정도 수준의 영어는 껌입니다. We are family. 아, 우린 가족이에요. 라는 뜻이잖아요. 나 정말. 자, 시스터 슬레지. 벌써 슬레지 않습니까? 슬레지가의 자매 4명이서 꾸린 그룹입니다. 데브라, 조한, 김, 캐시. 아, 데브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어? 크다 이거지. 데브라. 저는 소브라. 자, 아무리 자매라지만 4명 중에 음치가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거 냈다 노래를 잘한단 말이에요. 유전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슬레이지 가문의 영광, 여러분 한번 슬레어 봅시다. 시스터 슬레이지의 We Are Family 만나볼게요.

가족이 부른 노래로 꽉 채운 추석엔 가족이지. 시스타 슬레지의 We Are Family 듣고 왔고요. 이번엔 우리나라 가수입니다. 량현량아의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학, 학, 학, 학, 학교랑 갔어. 요즘 어린 친구들도 따라 부른다는 요 노래의 주인공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량현량아는 어떤 사일까요? 정답은 87년생 쌍둥이 형제. 그럼 량현량아 중에 형은 누굴까요? 김양현 형, 김령아 동생. 요거 다 맞힌 주댕이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나이라는 거. 자, 한스밴드는 세 자매 밴드입니다. 멤버는 첫째 한나, 둘째는 한별, 셋째는 한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활동 당시 막내였던 넷째 한지비는 넷째 이름이 한지비였어요. 개그 멤버로 부분 참여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늦둥이 남동생이 또 생겼다는 사실. 우와. 다둥이 집이었는데요. 와. 자, 추가적으로 요 깔깔 소식 알려드리면서 량현량아의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바로 나갑니다.

가족엔 가족이지. 양현양아 춤이 뭐길래. 그리고 한스밴드의 오락실 듣고 오셨고요. 자, 이제 또 우리 초등학생 두댕이들이 반가워할 가수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족 특집인데 악뮤가 안 나와서 되겠냐고. 요즘 세대를 대표하는 남매 가수지 않습니까? 우리 악뮤는요, 노래로는 큰 감동을 안겨주고 무심코 튀어나오는 현실 남매 모먼트로는 큰 웃음도 선사해주는 효과 그룹입니다. 아, 효과랜다. 효자 그룹입니다. 죄송해요. 아우, 노안이라서 그래. 노안이 있어서 그래. 효자인데 효과라고 읽었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브라설이 나도 전 국민이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평생 해체할 일이 없길 바라고 또 바라는 그 그룹. 우리 악뮤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의 200%.

우리는 가족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한 가족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헤이 라즈베리 필드의 뉴 유니버스 들을 건데요. 자,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매지롱.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 남부지방은 오전에 비가 내리면서 하늘이 흐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27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수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43km 구간 어려운데 특히 충주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빅데이트 안영입니다. 광고와 날씨 정보 듣고 오셨고요.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삼형제 그룹 해슨의 음밥이었습니다. 추석 때 차례 지내고 나면 이제 조상님께 차례 지내고 나면 이제 음복하잖아요. 저희는 음밥을 들었습니다. 아이 명절이잖아요. 괜히 이런 걸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 마라. 화내면 안 돼. 멤버는 아이작 헨슨, 테일러 헨슨, 제커리 헨슨 삼형제가 음원 냈더니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하고요. 와 진짜 우리 딱콩이 딱동이도 이렇게 훌륭한 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아쉽게도 저랑 저희 남편이 그 음악에는 너무 일가견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바이엘 학까지만 배웠던 사람이라 그 드럼도 뭐 한 몇 번 배우다 말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포기. 우리 형제는 포기. 자 가족이 부른 노래들로 추석 연휴 포근함을 더해줄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그룹명에서 필이 오네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가볼게요. 포인터가의 자매 보컬 그룹 포인터 시스터즈 활동하는 동안 음반을 5천만 장이나 팔아냈다고 해요. 어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사줬나 보다. 게다가 그래미상은 3차례나 수상,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별도 받은 대단한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해외 자매 그룹에 이어서 빠빠빠로 2013년을 뒤흔들었던 크레용팝. 크레용팝 멤버 중에도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외모도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웨이, 초아. 둘이서 유닛도 결성을 했었습니다. 유닛 이름은 오렌지 캐러멜을 이을 음식 이름이죠. 딸기 우유였는데 쌍둥이들이 실제로도 우유를 정말 좋아한대요. 그 중에서도 본인들 이미지와 제일 잘 맞는 딸기 우유를 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애 우유는 커피맛 우유라고. 알겠습니다. 그냥 커피맛 우유라고 하지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 둘. 자 추석 연휴에 기름진 음식 많이들 드셨잖아요. 지방 태우기에 뭐니뭐니 해도 점프다. 다같이 점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

브라더 시스터즈의 점프 그리고 크레용팝의 빠빠빠에 이어서 보이프렌드의 내가 갈게 듣고 왔습니다. 걸그룹 쌍둥이를 만나봤으니까 보이그룹 쌍둥이도 만나봐야죠. 보이프렌드에도 아주 유명한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땐 S사 예능 진실게임에서 얼짱 쌍둥이로도 나왔었죠. 6분 차이로 태어난 형 영민과 동생 광민. 쌍둥이여서 그런지 요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중학생 때 한 여학생이 형인 영민 씨를 좋아했는데 얼굴을 구별 못한 나머지 동생인 광민 씨한테 고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광민 씨가 양심이 있는 게 아, 형한테 가라고 여기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그렇게 양심껏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 라떼 그 쌍둥이 가수 하면 이건 이제 수아진 노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 너무 멀리 갔나? 네, 지방연소도 도와주는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하고 있고요. 좀 더 옛날로 가볼게요. 1990년에 데뷔한 그룹 015B의 신인류의 사랑입니다. 015B의 멤버로 온 정석원, 장월 씨가 있는데요. 성씨가 다른데 둘 중에 한 분은 가명을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 가명으로 활동 중일까요? 정답은 바로 장월 씨입니다. 정석원 씨의 형으로 본명은 정기원이고요. 호일이라는 이름은 외사촌 동생 이름이라고 해요. 허락을 맡고 쓰신 건지 궁금하네요. 또 궁금한 건 굳이 왜 사촌 이름을 쓰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을까? 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이 형제가 보니까 대학도 잘 나왔어.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야. 이러면 내가 또 뭐가 궁금해진다?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어떻게 또 교육을 시켰길래? 전 이러면 부모님이 제일 궁금해요. 자,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형제 015B의 노래 듣고 오시죠. 신인류의 사랑.

0: 타우런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추석엔 가족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5: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미국의 삼형제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듣고 왔습니다. 서커가 이게 영어로 호구란 뜻이래요. 호구. 아, 놀랍게도 이 삼형제는 모두 결혼해서 딸만 낳은 딸 아빠 셋이 됐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와 어머 너무 예쁘겠다 진짜. 어머 흘려들어도 되는 정보였고요. 2시에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1336.

연휴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해줄 가족 노래를 꽉 채운 추석엔 가족이지. BB의 나이트쉽 갱, 밤냥갱 듣고 오셨습니다.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냥갱, 밤냥갱. 이야. 대한민국을 달달하게 물들였던 BBC한테도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같은 팀으로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세대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걸그룹 트리플 S의 나경인데요. BB의 본명이 김형서, 98년생 언니고요. 나경은 개명 전 이름이 김준서, 지금은 개명해서 김나경, BB보다 4살 어린 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의 사이가 굉장히 특이해요. 서로 뽀뽀하는 게 일상이고요. 볼 뽀뽀 정도는 매일 한다고 해요. 와, 그리고 싸울 때 화해하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싸우면 서로 마주 보면서 손을 맞잡고 소리를 왁! 왁! 지르다가 귀에 밀리는 사람이 지는 게 규칙이라고 해요. 너무 귀엽다. 싸우는 것도 너무 귀여워.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식성이나 빨간 뚜껑 소주를 좋아하는 주량은 아주 똑 닮은 자매라고 합니다. 빨간 맛 자매, BB의 동생 나경이 속한 트리플 S의 Girls Never Die 듣고 오시죠.

G-Press의 Girls Never Die 듣고 오셨고요. 추석엔 가족이 돼!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아이돌 자매 얘기 나왔으니까 이분들도 언급을 해줘야겠죠. 채자매, 언니 채연이 속했던 그룹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동생 채령이 속한 그룹 있지, That's a No-No 쭉 들어볼 거예요. 채자매는 데뷔 전부터 이름 꽤나 날렸었습니다. K-POP 스타 시즌3에 언니 채연과 완전체라는 팀으로 참가해서 생방송 진출 직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비록 탈락은 했지만 자매가 사이좋게 JYP의 연습생으로 입사를 했었고요. 둘 다 춤 실력으로는 소문이 났고 노래도 잘하고 비주얼도 뭐 말해 뭐합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한 시간 동안 대치하기도 하고요. 공기 놀이하다가 갑자기 공기를 던지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는데도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엄마를 구경하면서 응원가 부르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이었네. 사람이었어. 그래, 이런 게 현실 자매지. 참 보기 좋은 체자매들 노래 나갑니다.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있지의 떼쳐 노노.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있지의 떼쳐 노노 듣고 오셨고요. 자, 자매들 노래 들어봤으니까 어떻게 남매는 없나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남매 준비했죠. 이번에 등장합니다. 엠블랙의 멤버 천둥 씨한테 엄청난 미모의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21의 산다라바. 다라 누나가 데뷔하는 모습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던 천둥 씨. 너무 귀여워. 근데 본명 박상현 씨. 이 얘기만 들어도 박남매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생 천둥이 속한 엠블랙의 모나리자에 이어서 누나 산다라박이 속한 21의 파이어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울과 중부지방은 날씨가 맑은데요. 지금 제주도와 부산, 광주 등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연휴 중 이동이 많으실 텐데 특히 제주도는 오늘 하루 동안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오겠고 또 강풍을 동반하니까 뱃길을 이용하신다면 미리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또 광주와 전라도 지방은 5mm 안팎으로 비가 약하게 흩날리다가 저녁엔 대부분 그치겠고요. 연휴 만지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는 수요일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린 뒤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겠습니다. 주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주식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네킹콜 나탈리콜의 Unforgettable 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네킹콜의 노래에 딸인 나탈리콜이 본인의 목소리를 입혀서 완성된 감동의 듀엣곡이었고요. 자, 가족과 함께여서 더 풍족한 추석 연휴, 그 마음이 꽉 담긴 노래들 넉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두대 추석 특집 추석엔 가족이 돼! 형제, 자매, 남매로 쭉 달려봤으니까 부모, 자녀, 지간이 함께 부른 곡들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아버지인 프랭크 시나트라와 딸인 낸시 시나트라가 불렀습니다. Something Stupid. 1967년에 발매됐는데요. 당시엔 부녀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이 흔치 않았다고 해요. 지금도 뭐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근데 시나트라 부녀가 낸 듀엣곡이 전례 없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선 4주 연속으로 1위를 했고요. 연말 차트에서도 와 7위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국내에도 가슴을 시큰하게 울릴 부녀가 함께한 노래가 있죠. 뚜뚜루뚜뚜뚜뚜 박학기의 비타민. 박학기 씨의 두 딸인 승연, 정연 양이 피처링을 도왔는데요. 비타민처럼 상큼한 애기 목소리를 냈던 두 딸이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돼서 데뷔 10년차, 6년차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우와! 부녀지간의 사랑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노래들, 시나트라 부녀의 Something Stupid 그리고 박학기의 비타민 감상하고 올게요.

가족의 사랑을 노래로 담은 추석엔 가족이들. 프랭크 시나트라, 낸시 시나트라의 Something Stupid, 그리고 박학기의 비타민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해석하자면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입니다. 이준 씨 러블리. 엠블랙 이준 씨 테마송 아니고요. 가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Life and love are the same. 삶과 사랑은 같아요. Life is 아이샤. 삶은 아이샤예요.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님이 다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거 굳이 해석해주지 않아. 나도 안다고요. 다 알아. 나도 시원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자, 바로 스티비 원더의 딸 아이샤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원곡 버전을 잘 들어보시면 아이샤가 태어났을 때는 울음소리와 스티비 원더가 아이샤를 목욕시키면서 즐거워하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같이 들어봐야겠는데요. 자,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올게요.

0: 잘했잖아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대 추석 특집 추석엔 가족이지 함께 달려가 보셨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는 남과 남이 만나서 가족이 된 아름다운 관계

부부가 함께 부른 노래 가져와 봤어요. 연예계의 유명한 인꼬 부부죠. 타이거 JK 윤미래 씨의 Let Me Love You 들으면서 끝 인사 드릴 거고요. 내일은 추석엔 이 노래지로 찾아뵐 겁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Got to start talking.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 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 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 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4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건조하고 뻑뻑해진 손에 핸드크림을 덜어내 문지르며 펴바릅니다. 모양을 유지하고 있던 크림이 체온에 녹아 손을 묵직하게 덮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감싸는 온기가 굳어있는 감각을 깨워주죠. 온종일 무언가를 쥐고 쉼없이 움직이느라 메말라 있던 손끝이 매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손바닥을 서로 맞비비며 온도를 나누듯 하루 내내 팽팽하게 굳어있던 어깨와 몸의 긴장도 슬며시 풀어볼까요? 가벼워진 손끝으로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느긋하게 몸을 맡겨보는 거죠. 나른했던 오후의 호흡을 개운하게 돌려놓을 이 시간 출발합니다.

0: Nirvana Smells Like Teen Spirit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른 직후 손바닥이 미끌거리죠. 당장 뭐 뚜껑을 연다거나 무언가를 쥐는 행동은 힘듭니다. 항상 무언가를 쥐고 쉼 없이 조작하던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잠깐의 시간. 괜히 손을 탈탈 털어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며 바람을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바닥이 뽀송뽀송해지기를 기다리는 그 몇 초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하루 중 손이 얻는 가장 확실한 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손끝에 닿는 감각들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후의 발견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 할게요.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의 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0: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자, 오늘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역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16년도 9월로 떠나봅니다. 먼저 국내 가요계부터 살펴볼까요? 첫 곡은 블랙핑크 휘파람입니다. 2016년 8월에 발매된 데뷔 싱글 더블 타이틀곡인데요. 사랑에 빠진 여자의 설레는 마음과 상대를 향한 적극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죠. 이어서 유재석, 엑소 함께한 댄싱 킹입니다. 2016년 9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 프로젝트인데요. 무한도전 콜라보레이션 곡이기도 합니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음악과 춤을 통해 다 함께 이 순간을 즐기자는 해방감과 열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IOI의 와로맨까지 만나볼 텐데요. 2016년 8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입니다.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다정한 멋진 남자에 대한 칭찬과 당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블랙핑크 휘파람, 유재석 엑소 댄싱 킹, IOI 와러맨까지 만나볼게요. Hey boy.

이번엔 어반자카파 목요일 밤입니다. 2016년 8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이고요. 빈지노가 피처링을 맡았죠. 일주일 중 가장 지쳐있는 목요일 밤,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며 위로와 여유를 건네는 곡입니다. 이어서 엘리의 If You까지 준비했는데요. 2016년 8월에 디지털 싱글로 먼저 발매되고 미니 4집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다 주지 못하고 헤어진 과거의 사랑을 후회하며 그리워하는 노래죠. 어반자카파 빈지노 목요일 밤 에일리 If You 두 곡입니다.

0: 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4: 잠깐, 여러분 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9: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16년도 9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The Chainsmokers의 Closure입니다. 2016년 7월에 싱글로 발매되고 미니 2집 앨범에 수록됐는데요. 할 씨가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4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옛 연인과의 묘한 감정과 과거 추억에 대한 곡입니다. 빌보드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이에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아리아나 그란데 Into You입니다. 2016년 5월에 먼저 싱글로 발매되고 정규 3집에 수록됐는데요. 상대방에게 강렬하게 빠져들어 적극적인 사랑을 원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Calvin Harris' This Is What Came For까지 만나볼 텐데요. 2016년 4월에 발매된 디지털 싱글입니다. 화려한 파티에서 상대방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된 순간을 노래하고 있죠. 리안나가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The Chainsmokers' Closure, Ariana Grande, Into You, Calvin Harris' This Is What Came For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시아의 Cheap Thrills입니다. 2015년 12월에 싱글로 발매됐고요. 돈이나 비싼 지갑이 없어도 음악과 춤만 있다면 즐겁고

짜릿하게 보낼 수 있다는 행복을 담은 노래죠.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찰리푸스 We Don't Talk Anymore까지 준비했는데요. 2016년 1월에 발매된 정규 1집 세 번째 싱글입니다. 셀레나 고메즈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요. 이별 후 완전히 남남이 돼서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남녀의 공허함과 미련을 담은 노래입니다. 시아 칩스릴스, 찰리푸스, We Don't Talk Anymore 두 곡입니다.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오늘 시간을 달리는 노래 마지막 곡은 메이저 레이저의 콜드 워터입니다. 2016년 7월에 싱글로 먼저 발매된 곡인데요. 저스틴 비버와 뮤가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는 이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곁을 지켜주겠다는 연대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죠. 메이저 레이저, 저스틴 비버, 뮤 함께했습니다. Cold Water. 2부 끝곡이에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탠딩 에그 여름밤의 우린.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 찾기.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차가워지는

바람일 수도 있고 어느 날 문득 달라진 하늘의 색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걷던 길에서 발끝에 닿은 작은 낙엽 한 장을 보고 알아차릴 수도 있고요. 저는 계절이 천천히 모습을 바꾸는 순간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까지 조용히 물들게 만드는 오늘의 진주는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색깔인 것 같습니다. 초록이었던 나뭇잎이 노랑과 주황을 지나 붉은색과 갈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같은 나무도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햇빛 아래에서 단풍과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길 위에는 낙엽이 하나 둘 쌓이죠. 감상적인 마음으로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단풍 드는 날, 도종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단풍은 아름답게 물드는 순간만큼이나 떨어지는 모습도 아름다운데요. 한창 예쁘게 물든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잎도 언젠가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바람에 날리고 누군가 발끝에 밟히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인지 단풍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쓸쓸한 마음과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싶다는 마음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을을 유난히 센치하게 느끼는 이유도 아름다운 것에는 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 아닐까요? 지나가버린 시간이나 놓아주지 못했던 마음,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또 떠나보내는 일 역시 이렇게 절정의 빛을 내며 떨어지는 단풍의 마음과 닮아 있을 겁니다. 져버리는 순간마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느끼며 우리의 가을도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전해드리고 노라존스 Come Away With Me까지 만나볼게요.

가을이라는 계절을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크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유형일 것 같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면서 요즘은 좀 어때? 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봐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 지나간 계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어느 날의 장면들이 낙엽처럼 마음 위에 살며시 내려앉는 거죠. 하지만 또 마냥 쓸쓸한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사람일 테니까요.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도록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과 여운을 남겨주는 사람. 어쩐지 가을은 잠시 옆에 앉아서 함께 걷고 싶고 바람이 불어올 때면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고 다독여주는 사람 아닐까요?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말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계절만큼은 담백하고 깊은 인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지네요. 계절이 바꾸어 놓는 것은 풍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라는 말처럼 가을은 우리 집안의 사소한 동선부터 바꿔놓곤 합니다. 샤워할 때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틀게 되고 옷장 정리도 하며 두꺼운 옷을 꺼내어 만져보게 되죠. 창문을 열었을 때 방 안으로 들어오는 서늘한 공기의 냄새나 밤사이 이불을 턱 밑까지 올려 덮는 행동들이 모두 계절이 이동했음을 증명해 주는데요. 자연의 변화를 멀리서 바라보지 않아도 내 주변의 작은 습관들이 바뀐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을의 시작에 서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문득 쌀쌀해진 공기 속에서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안듯 오늘 하루는 나 자신을 더 다정하게 보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의 작은 온도 변화를 느끼며 내 주변의 공간도 정돈해 보는 겁니다. 계절의 결을 따라 시원하게 트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잠시 멈추었었던 이 짧은 틈이 충분하고 개운한 휴식이었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레 달라진 공기와 큼직한 일교차에 몸이 적응하느라 분주했던 요즘인데요. 모쪼록 서늘해진 바람에 몸 상하는 일 없도록 남은 하루도 스스로를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레미 주커 Come Through, 아이유 가을 아침 두 곡입니다.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0: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아치님과 숭그리 용용님, 또 골드마운틴님 신청곡으로 함께 했어요. 럼블피쉬, 예감 좋은 날,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크라잉넛, 밤이 깊었네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완야님과 김쌤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선우정아 도망가자, 백지영 사랑 안해.

0: 저 23년생 아이언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7: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서도밴드의 뱃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샤브올데이.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6: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C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기에 남들이 금슬 좋은 노부부 소리를 하지만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노부부는 누구의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다투듯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생진 씨, 아내와 나 사이에서 인생의 낙조를 마주합니다.

사랑에는 실패라는 게 없답니다. 네. 넓은 틀을 잡초처럼 해지도록 헤맸어도 성공이라고 이생진 시인은 말합니다. 짝사랑도 첫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이라네요. 자,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지금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3일간의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ne Hit Wonder는 한 곡만 히트시키고 예,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없는. 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One Hit Wonder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40위부터 출발합니다. 빅 컨트리의 인어 빅 컨트리. 1983년 작품.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big country의 in a big country. 1983년 작품 40입니다. 스코틀랜드 밴드예요. big country. 네. 자, 배틀스 웨이 음악 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 예, 명절에는 명곡이다. 원 이트 원더 작품들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39위는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예. 이것도 뭐 사실 미국 기준으로 보니까 원 이트 원더죠. 예. 1997년 작품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어마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 두대가 보니까 식자층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들이 두대를 듣는 이건 이유는 뭘까요?
5: 안영미 씨 때문이죠?
4: 저 때문에요?
5: 네, 매력 있잖아요.
4: 세상에 네. 뭐 이렇게 느끼한 말투로 말씀하세요. 매력 있잖아요.
5: 네네.
4: 고마워요. 한 번만 들어보셔요. 안영미의 매력 가지가지 오만가지야. 팔색조.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영국 밴드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1997년 작품. 이 노래는 리차드 에스크로포트가 만들었거든요. 이 곡을 만들면서 The Rolling Stones의 The Last Time을 샘플링했습니다. 아, 물론 The Rolling Stones 측에 허락도 받았어요. 근데 이 곡이 발표가 되고 히트가 되자 The Rolling Stones의 초기 음원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매니저가 있습니다. 앨런 클라인이라고. 아, 이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약속한 것보다 더 긴 분량을 샘플링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야 그래. 작곡 지분 100%와 로열티 전액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앨런 클라인이 사망을 하고 10년이 지난 2019년에 믹 재거하고 키스 리차드 그리고 앨런 클라인의 아들이 저작권을 리차드 애쉬크로포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예. The Verve Bittersweet Symphony 39위. 자, 38위는 빌리 폴 Me and Mrs. Jones 1972년 작품. 예전에 그 비만 내리고 날씨가 좀 궂으면 이 노래 많이 나왔는데. 예. 37위는 모던 잉글리시의 I Melt With You 1982년 작품. 자, 빌리 폴입니다. Me and Mr. Jones.

37위 모던 잉글리쉬 I melt with you. 예. 제목이 아주 재밌잖아요. I melt with you. 예. 영국 밴드고요. 이 당시 핵전쟁에 대한 공포들이 생기면서 핵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그리면서 와 I melt with you. 네. 1981년 작품 모던 잉글리시 37입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38위 빌리 폴 Me and Mrs. Jones. 자, 다음엔 36위는 The Vapors Turning Japanese. 이 제목이 뭐 일본 사람 되는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아무 뜻도 없다고 그래요. 네. The Vapors의 Turning Japanese. 이 시간 다 됐네. 자, 광고 뒤에 다시 듣겠습니다. 36위 The Vapors Turning Japanese.

0: شطر اي بوسو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2: سامانون
0: ويجي كوالدي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3: سامانون
0: شيغو كوالدي
1: اكاونت اي ار بي
0: سامانون سينسون كوالدي
1: 사업상담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

0: 영상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올해 추석 연휴는 다소 짧아서 고향 내려가는 길도 정체가 어마어마했지만 귀경길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저녁이 돼서 좀 풀리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출발하신다면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6시간, 광주, 대구는 5시간, 대전은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지금도 62km 꽉 막힌 상태입니다. 남청주부터 청주 휴게소 이 구간의 대부분의 정체가 몰려 있고요. 또 논산 천안고속도로도 논산 분기점부터 서논산 또 정안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총 46km 이 구간은 하루 종일 정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구간도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6위 The Vapors Turning Japanese 1980년 히트작. 자, VH1의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35위는 Meredith Brooks Beach 1997년 작품. 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이 노래 참 많이 나갔는데. 예. 35위. 34위는 스타랜드 보컬 밴드의 Afternoon Delight. 1976년 작품입니다. 자,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35위 Meredith Brooks Beach.

Mastaland Vocal Band의 Afternoon Delight 들었습니다. 1976년 작품, 앞에 들으신 음악은 35위 Meredith Brooks의 Beach였고요. 자, 33위는 Cheryl Lynn, Got to be Real. 예. 이 세션 연주자들이 아주 화려해요. 토토의 데이빗 페이치가 키보드 연주했고요. 또 레이 파커 주니어가 기타를 연주를 했고, 예. 데이빗 포스터도 참여를 했고요. 예. 자, 1978년 작품 33위 Cheryl Lynn, Got to be Real.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하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의 명곡이다. 3일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VH1에서 선정한 Greatest One It Wonders One It Wonder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32위는 버스터 포인덱스터 핫. 1987년 작품. 버스터 포인덱스터는 누구냐 하면 본명이 데이빗 조앤슨이에요. 1970년대 펑크 역사에서 중요한 밴드죠. 더 뉴욕 돌스의 리드 보컬입니다. 솔로로 활동할 때는 버스터 포인덱스터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자, 버스터 포인덱스터의 핫. 1987년 작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굽길이
1: 베이글.com.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re unbelievable.
1: 네, 영국 밴드 EMF Unbelievable 1990년 작품. 기타리스트인 이언 댄치가 예, 실연당하고 나서 여자친구에 대해서 쓴 노래라고 그래요. 예. 미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까지 올랐고요. EMF Unbelievable 1990년 자 원이트 원더 31위.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은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One Hit Wonder는 한 곡만 히트시키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예. 미국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30위는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 1973년 작품이에요.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4: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는 테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2: 저한테요? 네.
1: 사실 원래는 테디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2: 흥이야?
1: 너무 웃기셔서 코미디언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3: 에이, 거짓말하지 마.
2: 지금 삼촌 누군지 알아요? 이름 알아요?
4: 테디요. 오.
1: 테디라는 가수도 제가 라디오로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2: 아, 그래도 가수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1: 밥 잘 먹는 사장님 이 정도. 에이.
5: 코미디언 테디 삼촌. 밥 잘 먹는 사장님, 별소리를 다 듣는 발라드 황태자 테이의 고된 밥벌이.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네, 32 타류잭스 시즌스 인 더 선. 1973년 작품. 이건 원래 저 프랑스 노래입니다. 자크 브렐의 르 모리본드. 영어로 하면 이게 또 다잉 맨이란 뜻이에요. 뭐 내용이 슬픈 노래죠. 웨스트라이프가 또 커버해서 히트시키기도 했고요. 테리 잭스 Seasons in the Sun. 테리 잭스는 미국에서 원히트 원더지만 저 부인이 그 유명한 에버그린 히트시킨 수잔 잭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0: 예전에 파피 패밀리라는 팀을 했었어요. 네.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 자, Greatest One Hit Wonder 29위는 뮤지컬 유스 패스터 더치 1982년 작품. 영국의 레게 밴드입니다. D-U-T-C-H-I인데 이게 저메이카 방언으로 냄비를 뜻한다고 그래요. 네. 뮤지컬 유스의 패스터 더치. 28위가 Rob Bass and DJ Easy Rock It Takes Two 1988년 작품 두 곡을 듣겠습니다.
1: This generation rules the nation with fresh shine.

Rap Bass and DJ Easy Rock It Takes Two 1988년 작품이에요. 뉴욕 출신 힙합 듀오입니다. 28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29위 뮤지컬 유스의 Pass the Touch 영국 친구들답게 패스라고 안하고 파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자 Greatest One Hit Wonders 27위는 M의 팝 뮤직 아 이 막 진짜 괜찮았어요 영국의 뉴웨이브 밴드입니다 M 팝 뮤직 1979년 히트작 26위는 야, 이 사람들은 수직 원 히트 원더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지 콰트로 그리고 크리스 노만의 스탬블린 인 아이 두 사람은 뭐 솔로로 또 그 밴드로 히트곡도 엄청 냈죠 예. 자,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M의 팝 뮤직.

26위 수지 콰트로 그리고 크리스 노만 스톰블링인. 크리스 노만은 스모키의 리드 보컬이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한번 출연했죠. 백캠 친구. 네. 아주 유쾌하신 분. 아, 뭐 수지 콰트로도 자신의 밴드를 이끌면서 히트곡 많이 냈고요. 네. 26위 스톰블링인. 27위는 M의 팝 뮤직. 네. 자, Greatest One Hit Wonders. 25위가 카자구구. 예, 카자구구 Too Shy. 그 이 밴드의 프론트맨이 리말이에요, 리말. 나중에 Neverending Story 같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죠. 예, 카자구구. 이거 시간 다 됐는데요. 예. 25위 카자구구의 Too Shy. 1983년 작품. 광고 뒤에 다시 듣겠습니다.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오후부터 대부분 그쳤고

지금은 여수 등 일부 남해안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방도 약하게 빗방울이 좀 떨어질 텐데요. 그 밖의 지방은 전국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내일 서울 28도 등으로 활동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과 중북부 지방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내린 뒤 10월 첫날인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5위 칸사구구 투샤이 들었습니다. 1983년 이 곡. 1984년일 겁니다. 예. 도쿄 신주쿠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는데 그때 그 카자구구의 리마라고 같은 호텔에 있었어요. 아, 이상하게 호텔 앞에 여고생들이 막 장사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 딱 봤는데 리마리 막 경호원들하고 쫙 나오더라고요. 예. 25위. 아,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자.

원 히트 원더스 24위는 디보 1980년 히트곡 위핏. 23위가 케이시 앤 조조의 All My Life 1998년 작품.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디보 위핏.

네, 23위 KCN 조우조 All My Life 1998년 작품. 이 노래는 조우조가 만들었는데요. 원래 여가수에게 주려고 작곡했다고 그래요. 근데 또 끝내고 보니까 자신들이 부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렀다고 그래요. 이거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죠. KCN 조우조 All My Life. 이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24위 디보우의 Whip It. 자, Greatest One It Wonders. 22위는 Wild Cherry입니다. 이 음악은 뭐 아직도 사랑받는 펑크 음악 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싱글 중에 하나예요. 싱글 차트 이렇게 올랐고요. 1976년 작품 Wild Cherry Play That Funky Music.

네, 22위 와일드 체리 played it funky music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미국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0: 회사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최고의 원 히트 원더스 100팀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60위부터 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건 저 미국에 선정한 거라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히트곡을 더 많이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히트 원

Cars. 예. 1979년 작품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뭐 차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노래한 곡입니다. 게리 뉴먼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자동차가 자신만의 제국 같은 장소다. 이 안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예. 자, 21위 게리 뉴먼의 Cars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라 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려의 정도전은 외가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태생적 관계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 역사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교훈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영상 제작자인 존 코닉은 특별한 사전 하나를 출간했습니다. 슬픔에 이름 붙이기라.

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예를 들어 공허함이라는 뜻의 케노시스와 광경이라는 뜻의 옵시스를 더해 만들어진 케놉시아라는 신조어에는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텅 비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하고 쓸쓸한 감정이라는 뜻이 있다네요. 명절에 북적이는 곳이 있는 만큼 텅 빈 곳도 있을 텐데요. 거기서 느끼는 쓸쓸함을 알아주는 말이 있었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연극이 끝난 후였습니다. 오프닝에서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 텅 비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하고 쓸쓸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캐놉시아를 이야기해봤어요. 약간 그 헛헛한 느낌, 휑한 느낌이라고 표현해 버릇하던 감정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단어가 따로 있었군요. 아무튼 추석 때 막 북적이다가 갑자기 좀 조용해지면 원래 내가 익숙했던 공간도 어쩐지 좀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적이게 추석을 보내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도로가 평소와 다르게 좀 텅 비어있는 느낌. 마치 좀비 습격을 받은 다음 날의 도시 같은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사용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케인의 Everybody's Changing 듣고 오셨고요. 엘리아님께서 오늘 친구하고 찜질방을 갔다 왔어요. 밖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써있길래 봤더니요. 관절염하고 독소 배출 그리고 땀 흘리니 순환계통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다 하더라고요. 가격 괜찮아서 다음에 어머니하고 이모님 데리고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랑 갔다 오셨군요. 저는 진짜 찜질방 갔다 온 지 정말 정말 오래됐네요. 한때는 저도 참 즐기던 게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건데 요새는 통, 칼, 찬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가끔 온탕에 뭐 이렇게 풀어놓고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적어놓는데 저도 그거 꼭 읽어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입욕을 하면 왠지 정말 그런 효과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만 같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 같죠. 7181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예전엔 운동 해야지 해야지 하고 안 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요즘엔 해야지 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시작해 동네를 크게 돌면서 걸어서 2시간 정도 걸을 때 제일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 제 모습이 처음이라서 좀 낯설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그런 요 시점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화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성취감을 분명하게 주는 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나와의 약속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스스로를 느낄 때 성취감은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라고 해요. 더불어서 내가 건강해지는 확실한 약속은 운동뿐이잖아요. 산책은 정말 좋은 운동인데 하기도 쉽고 근데 괜히 그래 날씨 좋아지면은 해볼까 하던 분들 바로 지금입니다. 5290님은요. 대장부엉 드디어 기나긴 석 달 보름 동안의 야근이 끝났어요. 명절 때문에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푹 쉴 수 있습니다. 꺄호! 사장님이 보너스나 좀 두둑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럼 명절 동안에는 좀 푹 쉬시는 거죠? 아, 보너스는 어떻게 회사에서 약속이 좀 되어 있었나요? 두둑하게 들어가기를 저도 더불어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의 쉼표.

이무진의 쉼표 이어서 유나의 바람이 불면 듣고 왔습니다. 8054님. 휴대폰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더니 집 오기 전에 방전돼 버렸어요. 괜히 안절부절하다가 집에 오자마자 충전부터 했네요. 휴대폰 하나에 어쩔 줄 몰라하는 제가 참 나약하다 싶어요. 근데 진짜 맞죠. 이 어떤 이유로 충전 제대로 못한 핸드폰, 특히 막 우리는 걸어 다닐 때도 계속 보기도 하고 이동할 때도 계속 보고 이런 습관이 좀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참 잘 닳아버리는데, 잠깐 꺼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닌데도 우리가 너무 핸드폰에 종속이 돼버린 거죠. 모두가 이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0558님, 오늘 설거지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는데 안 깨진 거예요. 운 좋다 생각한 것도 잠시 곧 불안해졌습니다. 모든 운을 여기에 다 써버린 거면 어떡해 걱정이 됐거든요. 저 아직 당첨 발표를 기다리는 공고도 남았고, 추석 지나면 업무 분장 다시 안 돼서 거기에도 운을 써야 하는데. 아니, 이거 너무 저도 한 불안하지만 이건 지나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제 파워 MBTI 그 상상력을 상징하는 N. 이게 좀 불안 회로로 잘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운 정도의 치기에는 그냥 요새 컵이 잘 나와요. 예. 네. 이게 좀 깨지는 게 오히려 액땜을 하는 거고 안 깨지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그 운은 미개봉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만 돼요. 9350님. 대장부엉, 첫 차를 사고 너무나 바랬던 차 안에서 별밤 듣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부엉이들이 퇴근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다는 사연 들으면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 제 차에서 대장부엉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해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힐링하는 느낌이네요. 아직 연수받기 전이라 운전은 못하지만 이 또한 행복해요.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미리 첫 차를 사셨다니. 가끔 친구 중에 이렇게 아직 심지어 면허를 안 땄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사놨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부러웠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참 차라는 공간이 희한하죠. 이동수단임에 틀림없는데 그 공간에 참 정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고생해서 집에 왔는데도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올라가고 싶고, 아마 지금도 9350님처럼 부러워 차에 좀 더 머물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려서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요즘은 명절에 고향을 오가는 길 정체가 일정 시간대에 한꺼번에 잘 몰리질 않습니다. 심한 정체를 피해서 이른 새벽에 출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은 오후에 이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다행히 목요일 귀성길보다는 귀경길이 그나마 조금은 덜 밀리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제 청주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구간 제외하면 흐름이 좋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 이 구간 제외하면 그래도 정체 길이가 10km 미만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화도까지 45분 걸립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리키 몽고메리 피처링 클로이 모리온도의 미스터 러벌맨 듣고 별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김명련님 사연인데요.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사연 남깁니다. 몇 년 전에 놀러 갔을 때 남편은 제가 10등신으로 사진 찍어줬는데 남편은 절 2등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건질 사진 하나 없어서 아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사진 잘 찍는 파트너 있는 분들 그 진짜 큰 복입니다. 사실 저도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내가 좀 못 찍었다 싶으면 남의 사진 이렇게 좀 보정해주는 거는 열심히 해서 넘겨주는 편이거든요. 2등신은 좀

심했네요. 한 5등신은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아, 2등신은 그거는 남편분이 거의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 찍어야지만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는 10등신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말도 안 되게 18등신 이런 거 있죠. 거의 발끝에서 올려 찍어가지고 얼굴이 거의 안 보이게 찍어서 복수를 하는 건 좀 옹졸하게 했죠. 그건 제 방식인 것 같네요. 1743님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니까 이제야 데리고 다니기 수월해지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 사춘기라 저랑 말도 안 하려고 들겠죠? 휴, 그 전까지 열심히 데리고 돌아다니려고요. 이 마음을 알까 몰라요. 이 다음에 알게 되죠. 1743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문득 와, 그때 우리 엄마, 그때 우리 아빠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아무튼 제 친구들도 애들이 초등학생 되면서부터 이제 좀 바깥 활동도 많이 하고 모임도 다시 잘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효진님, 대장부엉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드럼입니다. 이제 막 2주 차인 초보 드러머라 속도는 더디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 덕분에 일상에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드럼 진짜 멋진 춤이에요. 이거는 그냥 악기 연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리듬감을 기른다는 것은 운동신경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드럼을 쳐보면 비로소 드럼 잘 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완전히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음악 듣는 재미도 또 달라져요. 모든 악기가 그렇습니다. 배워보고 나면은 세션에 귀 기울이게 되고 와, 저 연주자는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면 좀 더 풍성하게 여러 가지 취미 즐길 수 있으실 거예요. 9508님 그동안 몰랐는데 저는 뭐에 꽂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파고드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영상 편집에 빠져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네요. 그래도 요새 영상 편집 기술은 거의 뭐 개인이 가져야 되는 필수 기술이 된 것 같던데요. 뭐 이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시간 같지는 않고요. 과집중, 과몰입이 갑자기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다른 때 살짝 산만한 편인가요? 저는 좀 그런 편인데 대신에 한번 집중할 때는 9508님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데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좀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너무 생각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멋진 영상 이렇게 된 김에 많이 생산하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의 I can do this every day. 1, 2, I wake up in the morning sun is at vitamin D. And mouthful of Listerine. My gosh, what's happening?

스타일러장의 I can do this every day 이어서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들으셨고요. 0558님께서 조카한테 인기 많은 이모가 되고 싶어서 무리를 좀 했습니다. 선물이며 간식을 한가득 싸서 갔다 왔네요. 내년에도 저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낯가리지 않고 놀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고마워진다는 게 새삼 와닿아요. 그래요. 저도 은근히 대면대면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애정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뭐 명절 때나 뭐 어떤 집안 행사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억이 뭐 추석 때 보는 어떤 이모인데 나한테 지난 추석에 이런 이런 즐거움을 줬던 사람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집안의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기다려지는 친척들을 기억한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용돈 잘 주는 삼촌, 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였네요. 그립네요, 그 시절. 신정우님. 21살 때부터 8년 사귄 여자친구가 그저께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째 한 끼만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아유, 드십시오. 밥 드시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심리가 내 몸을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이 힘든 마음을 좀 덮어보자는 무의식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고요.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본인을 잘 챙기고 차라리 몸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나가서 뛰고 한번 해야지 했었던 일들에 빨리 좀 시간을 쏟으면서 빨리 잊어라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지만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게 마무리하는 것도 어른스러운 이별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힘내시고요. 노래 들을게요. 검정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0: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펀의 캐리온 듣고요.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0: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의 리더 후이 씨 어서오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후이 씨 다시 별밤의 막내로 돌아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지난 월요일이었죠. 네. 드디어 펜타곤 완전체로 별밤에 다녀가셨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서 아무래도 이 마지막에 네. 이 소감을 남기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네네. 우리가 앞에도 원래 중간중간 노래도 듣고 하는데
1: 그쵸.
0: 그럴 시간도 없이 토크로 꽉 채웠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후이 씨는 그래도 토요일이라는 네. 완전한 시간이 있으니까
1: 그럼요.
0: 자 이제 후이 씨의 시간입니다. 편하게.
1: 아 근데 제가 말이죠.
0: 예예. 예, 예.
1: 무려 5일이 지나 있어가지고 지금.
0: 네네.
1: 또 그때 그 소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 근데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그날의 기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인지 네. 수상아리만치 그날의 의상을
1: 맞아요.
0: 또
1: 수상아리만치 불과 10분 전에 그곳에 있던 것처럼
0: 있던 것 같아. 네. 아직도 왜냐 그 감동이 우리한테 생생해. 자 남겨주시죠.
1: 네 일단 별밤을 제가 2년 가까이 하면서 멤버들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0: 했어.
1: 단체로 오니까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0: 어우지 약간 뭔가 형으로 또 네,
1: 뭔가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래.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는데 근데 멤버들이 워낙 네. 그 서로 저희가 놀리고
0: 맞아.
1: 놀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0: 좋았어요.
1: 덕분에 많이 놀려줘가지고 네. 긴장이 그만 풀렸던 것 같고 덕분에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후이 씨가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주 호언장담 아유 누님 저만 믿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교 모자도 준비해놓고 했는데
1: 죄송해요. 사실
0: 웬걸 네. 네. 여기저기 몰이만 당하고
1: 아시지 않습니까?
0: 네.
1: 제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네. 네.
0: 겁쟁이였다.
1: 맞아요.
0: 하지만 너무 재밌었고
1: 네.
0: 특히 아 오랜만에 또 진호 후이 케미를 보는
1: 아,
0: 재미가
1: 네.
0: 두 분이 참 그 티키타카가 잘 맞아요.
1: 약간 그런 네. 느낌의 서로 약간 만담이나 이런
0: 맞아요.
1: 걸 좀
0: 캐릭터도 둘이 네. 완전 다른데
1: 네.
0: 그래서 되게 둘이 딱 잘 맞는 브릭 조각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다음에도 또 한번 진호 후이 조합으로
1: 아,
0: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1: 네.
0: 아무튼 이제 겁쟁이 공식 활동은 슬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까요?
1: 사실은 저희가 그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게 이제 투어 말고 어떤 방송적인 스케줄로는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래요. 그리고 네. 이제 10월에 콘서트가
1: 아...
0: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해외
1: 네,
0: 투어까지.

0: 있죠.
1: 네, 네, 네.
0: 근데 서울이랑 일본은 완전 일단 네. 매진이 됐고.
1: 네, 네, 네. 네.
0: 나머지 또 아, 어떤 지역?
1: 서울도 네. 일부는 조금 남아 있고.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알기로 한 2, 30장 정도 남아 있는
0: 걸로. 합니다, 여러분.
1: 네, 네, 네.
0: 오히려 일본 게 빨리 매진이 됐고요.
1: 네, 네, 네.
0: 그리고 해외 지역.
1: 네, 이제 홍콩도 열리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도 유니들께서 너무 큰 사랑을 보내 주셔 가지고 또 더 많은 곳에 계신 유니분들을 뵙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겼어요.
0: 네.
1: 원래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키대표님께 저희가 어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아, 그리고 키대표도 열정이 있는 아유, 분이라서
1: 어마어마하시죠? 네.
0: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자중하자는 쪽으로 기울 것 같지는 않고
1: 네, 네, 네.
0: 저는 모쪼록 우리 삼중이라 이제 여기저기가 아프다 했던 후이 씨 멘트가 마음에 참 남아있는데
1: 네.
0: 후이 씨 너무 강행군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1: 네, 네.
0: 뮤지컬과 완전체
1: 맞아요.
0: 활동이 겹쳐서
1: 네.
0: 음방과 뮤지컬 일정 겹친 날도 있었다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와.
1: 제가 이제 음악 저거죠, 음악은행,
0: 네.
1: 음악은행을 다녀와서
0: 네.
1: 바로 저녁에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네.
0: 아이고야.
1: 그랬죠.
0: 굉장합니다.
1: 사실 감사한 일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0: 네.
1: 이렇게. 사실 저희 팬분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0: 그쵸.
1: 왜냐면 저희가 또 활동을 쉬게 되면 또 한두 달, 세 달 못 보는 경우들도
0: 맞아.
1: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시간이 저에겐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0: 아유, 여전히 또 참 또 이 자리에서 보면 여전히 꽉꽉
1: 네.
0: 조여져 있는 후인데
1: 아,
0: 또
1: 네.
0: 얼마나 예전에 후이가
1: 아,
0: 각이
1: 네.
0: 예리하게 잡혀있는 상태로
1: 네.
0: 동생들한테 보였던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랬던
0: 와.
1: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주로 이렇게 뭐라 하는
0: 그치.
1: 롤이었어요.
0: 에이.
1: 자꾸 잔소리하고.
0: 그치.
1: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스케줄적으로도 조금 미안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더 좀 말을 아끼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 뭔가 이 형이 왜 너무 피곤한가 뭐 이렇게
0: 잔소리 안 하니까
1: 그럴 수 있긴
0: 거야.
1: 한데
0: 아유 그런데 진짜 저는 음방 봤는데
1: 네.
0: 와 맞죠. 약간 알지만서도
1: 네.
0: 후이 아이돌인 거. 왜냐면 계속 솔로 할 때랑 또 완전 다르죠.
1: 그렇죠, 맞아요.
0: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 네,
0: 너무
1: 네.
0: 멋있는 거예요. 자랑스럽고 막
1: 아,
0: 우리 후이 그 후렴구 파트에서
1: 네.
0: 저거는 혼자만 혹시 얘기할 거라나 싶은 너무 훌륭했어요. 네.
1: 아니 누나가 연락도 주셔가지고
0: 네.
1: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0: 너무 멋있었어요.
1: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0: 계속 돌려볼 거고요.
1: 네.
0: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이의 눈물 나게.

0: 나게.
1: 호이의 눈물 나게. 눈물 나게 감동적인. 아니 약간 우리 내가 키운 네. 뮤지션도 아닌데 맞아요. 왜 이렇게 자꾸 뿌듯하고.
2: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나가 진짜 아 이거 진짜 팩트로 네. 제가 누나랑 함께하면서 네. 2년 동안 진짜 많이 컸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어디 가서 저 활개치고 다닙니다 요즘. 아 진짜로.
1: 그래 그리고 저 거기서 느꼈어요. 네. 멤버들 얘기할 때 자꾸 아 제가 좀 약간 아재미를 네, 선사한 게 아닌가.
2: 제가 2년간 많이 배워가지고. 네.
1: 그래요. 이제 너스레를 떨 줄 아는 후이.
2: 그렇습니다.
1: 초반에 진짜
2: 초반에는
1: 삐그덕 소리가 나던 후이에서
2: 끼끼
1: 저는 너무 네. 마음에 들고요. 네네. 자 이번 주도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자 드립니다. 사연부터 소개 주시죠.
3: 5234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 지금 한국과 반대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호주에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중인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절대 돌아오지 않고 1년 채우고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매일 톡을 하고 있지만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족 없이 외국에서 지낸 동생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호주에 추석 연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2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동생 없는 추석 연휴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연휴 마지막 날은 동생이란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갔는데 이번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기도 하고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생을 생각하면서 외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줄 노래 들려주세요.
1: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유난히 멀리 있는 동생이 그리워졌다는 5234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2: 네네. 어우 근데 이 사연을 읽는데 뭐 저 너무 저희 형이랑 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했고 사실 이번에 제가 추석 연휴에 또 못 가거든요.
1: 그치.
2: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네. 친형한테. 그래서 형은 모르니까 나는 언제 갈 거고 뭐 이날 자고 올 건데 뭐 너 이날 와 이렇게 전화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형한테 나 못 간다. 근데 저희 형은 사실 너무 익숙하죠 이제는.
1: 그렇지.
2: 네, 동생이 뭐 연휴에 못 오는 게 그러니까 아 그래 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렇죠. 형이랑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저희가 몰래 새벽에 둘이 부모님 다 주무시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해가지고 둘이 막 새벽 4-5시까지 막
1: 세상에.
2: 막 이제 좀 컸으니까 네. 또 막 어른스러운 대화도 좀 하고 막 인생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이랬는데 요번에 또 못해가지고 아쉽습니다.
1: 아유 그거 나중에 더 어른 됐을 때 네네. 그런 형제가 있다라는 게 후이 씨한테 진짜 큰 버팀목이 될 거예요.
2: 네네.
1: 아무튼 오히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일이 있을 때나
2: 네.
1: 아니면 또 가족이랑 소원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 네네. 그럴 때 추석, 설, 크리스마스 이럴 때가 더 외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2: 네.
1: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후이 씨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텐데 첫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2: 첫 번째 추천곡은요. 목소리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곡입니다. 마이크 잭슨의 You Are Not Alone입니다. 일단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냥 제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순수한 어떤 소년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이 위로를 얻었었고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1: 마이클 잭슨은 진짜 마법 같은 사람.
2: 네, 그렇죠.
1: 이 어떤 You Are Not Alone을 비롯해서 뭐 We Are The World니 Hear The World니 네. 이런 진짜 세상에 가장 순수한 목소리로
2: 네, 맞아요.
1: 또 그런 멜로디를 만들기도 하다가도
2: 네.
1: 굉장히 거의 팝의 정점에
2: 아,
1: 있는
2: 맞아요.
1: 그런 노래
2: 네.
1: 진짜 장르도 다양하고
2: 그쵸.
1: 영혼도 아주 팔색조인 것 같은 제가 네. 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딱 하나를 꼽아라
2: 네.
1: 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사운드적으로도
2: 네네네.
1: 혁명적이었었고요.
2: 그쵸.
1: 제가 볼 때는 네네. 호의가 쫓을 만한 네. 뮤지션의 형태가 아닌가.
2: 그쵸. 사실 범접하기는 어렵지만
1: 그래도
2: 그냥 뭔가
1: 어깨지표
2: 그냥 그리고 저는 이 마이클 잭슨의 그 작법이 있잖아요.
1: 네.
2: 입으로 하는. 네, 하는 그 작법.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이제 한번 또 보면서 왔는데 사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마음 한쪽이 좀 아렸던 건 그 영상이 있어요. 그 한번 이렇게 어떤 법원에서
3: 작법을 그... 설명하면서 맞아. 난 이 곡을 이렇게 만들어요 하면서
1: 이제 표절 네, 맞아요, 시비 걸렸을 때 그거 뭐 아니라고
3: 네네 그래서 그걸 해명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도 비트로 음악을 만드는 그 모습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도 네. 그래서 아 그냥 이분의 어떤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순수할까 막 이런 거 막 또 막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1: 아려. 예. 네, 마이크 잭슨 누구보다 외로웠을 것 같은 사람인데 네.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로 많은 네.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네. 후의 첫 번째 선곡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0: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 듣고 왔습니다. 네. 아, 너무 아름다워졌고요. 제 마음.
1: 네.
0: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두 번째 추천곡은요. 이거 참 그 제가 선곡을 하면서 살짝 피식 웃음을 지으면서 선곡을 했는데 진원의 네? 고칠게라는 곡입니다. 왜 내가 싫어졌는지 네, 이 노래 제가 선곡해 온 이유는요. 제가 그 저희 친형이랑 뭐 사실 연휴나 뭐 날짜 가릴 것 없이 저희 동네에 있는 동전 노래방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갈 때마다 저희 친형이 이 노래를 애창곡으로 매번 불렀던 곡이었고 이 노래를 제 기억 속에 형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잘 불렀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동생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딱 느꼈을 때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저한테.
0: 제가
1: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후이 씨가 형광가 보고 싶어요. 지금. 그리워.
1: 근데 저희 친형은 저랑 성격이 굉장히 다른.
0: 후이 씨랑 성격이 네. 비슷할 사람 잘 없어요. 제 듣기 약간 후이 씨가 좀 특별한 부분이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그래요.
0: 후이랑 비슷하다라는 사람 저 쉽게 안 떠올라요. 드라마 속은 좀 있을 수 있는데.
1: 네, 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 여기 또 후이 씨 눈치 없이 형 부르는데
1: 네.
0: 뭐 같이 막 가수인데 막 들어가고 아. 후렴구에 3도 높인 화음으로 막 화음 넣어서 기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죠?
1: 그때는 근데 정말 팩트로 네. 그때는 저희 친형이 저보다 노래도 잘했죠.
0: 아, 네.
1: 그래서 어머니
0: 있구나.
1: 아버지가 너보다 형이 노래도 잘해라고
0: 어머.
1: 항상.
0: 어머.
1: 지금은 제가 압도적인데.
0: 압도적이다. 예.
1: 지금은 사실 뭐. 아니, 저는 직업이고요.
0: 후이 씨는 지금 아이돌 중에서도 예. 손꼽는데.
1: 그리고 저희 형님은 이제 그냥 직장인이시니까 아. 취미생활이시니까.
0: 아 근데 그렇군요.
1: 이딸 당시에는 그랬다.
0: 아 아주 또 후이의 좀 네. 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진원의 고칠게.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부엉이들 얘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호주에서 추석을 보낸 동생이 외롭지는 않을까. 그리고 너무 그리운 마음에 사연 남겨준 5234님을 위한 추천곡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후이 씨의 형을 향한 그리움도 함께 좀 묻어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네. 세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2: 네, 저의 세 번째 추천곡은요.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곡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노래는 딱 요 파트가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1: 아, 뭔가 빨리 봉지를 뜯고 싶네요. 네. 네.
2: 맞아요. 그 봉지를 뜯고 싶게 만드는 그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뭐 노래가 좋은 것도 있어요. 물론 최근에 또 성시경 선배님께서 방송에서 부르셨던 버전도 굉장히 흥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가족끼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말하셨으면 좋겠다.
1: 맞아.

0: 네, 그 말을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들고 왔어요.
1: 그 후이씨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0: 맞아요. 사실 그래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정말 뭐 사랑해 이런 말을
1: 팬들한테는 잘 하지 않아요?
0: 팬분들한테도 근데 사실 팬분들한테도
1: 표현은 잘 못해요. 애정 표현은
0: 제 기준 노력하는데 사랑해라는 단어를 자주 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 막 살갑지 못하구나.
0: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말한 저에게 그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
1: 맞아요.
0: 누군가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쉽게 잘 못 나오는데 사실 부모님이나 뭐 형 너무 사랑하죠. 근데 방송에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 맞아. 이상해.
0: 이게 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1: 그게 이 말이 그냥 또 몇 번 해 버리면은 그냥 잘 나오는 말인 것 같거든요.
0: 네네.
1: 한 번 봉인을 하면은 정말 잘 안 나오는 말인데 후이 씨 같은 성향은 그냥 막 살갑게 상시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좀 후이 씨 방식으로 좀 장문의 톡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진짜. 그래서 저도 후이 씨랑 똑같아요. 그 말이 너무 뭔가 의미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내가 사랑 이 말을 하기엔 내가 사랑은 안 해 해서 말 못하는 건 아닌데
0: 그쵸.
1: 입에서 잘 나오는 소리로 안 나오는 말이에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아유, 반성합시다.
0: 반성하겠습니다.
1: 말해야 하는데.
0: 네.
1: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듣고 올게요.

0: 성시경 강승원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촉촉해지는 동시에 그 파이를 또 먹고 싶어지기도 했고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번째 저의 추천곡은요. B2B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이 연습생 시절에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 또 직속 선배님이시잖아요. 또 이 작곡가 형님 두 분, 손영진, 조성호 형님. 네. 이 두 분도 저와 또 친분이 굉장히 깊고 제 펜타곤의 어떤 초창기를 책임주셨던 형님들이거든요.
0: 회사 프로듀서?
1: 예, 예, 예.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그 내부 소속 작곡가님들이셨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릴 적에 그 사실은 연습생 시절 녹록지 않죠. 가끔씩은. 네. 근데 저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곡이라서 동생분에게 이 노래를 좀 들려주면서 1년을 딱 버티기로 하셨으니 잘 버티시고 1년 뒤에 멋지게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0: 후이 씨네 회사가 네. 좀 은근히 되게 좀 아카데믹하다라는 네. 그런 이미지와 소문이 있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펜타곤 왔을 때도 네. 스카이캐슬미 있다고 한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느낌이 그쪽 출신 팀들이 좀 되게 범생이
1: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가 굉장히 저희 때도 그랬고 그 교육적으로 엄청 다양한 부분을 교육 왜냐면 저희는 패션 수업도 있었고요.
0: 와 그래 맞네. 네, 잘 봤네. 네
1: 맞아요 맞아요. 뭐 패션 수업부터
0: 내가 못 봤다고.
1: 패션 수업도 있었고 막 현대무용 수업도 있었고요. 막 별 수업을 다 받았어.
0: 그래.
1: 아크로바틱도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다
0: 그래. 네,
1: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0: 맞아요.
1: 있죠. 조금씩 그래도 다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다
0: 맞아.
1: 보니까
0: 그래서 되게 교육 잘 받은 도련님들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있었고 스타일링도 조금 그런 느낌으로 입은 걸 제가 많이 본
1: 또 저희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3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 맞아, 맞아.
1: 스타일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 중에 가장 깔끔한 약간.
0: 깔끔했어.
1: 네네.
0: 저는 참 좋아하는 스타일.
1: 네, 약간 제작 의상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0: 약간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대 기획사들의 좀 막 그런 그 틈에서 굉장히 레이블 색깔이 확
1: 맞아요,
0: 나타나는
1: 네.
0: 그런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1: 이제 저의 전 회사. 제가 그 회사를 가지고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너무 오래 있었다 보니까
0: 그러네.
1: 저희 지금 회사 미드워스
0: 회사.
1: 네, 저희 회사 너무 좋아요.
0: 후이의 고향.
1: 네.
0: 지금은 더 좋은 집을 찾았고요. 자 아무튼 후이 씨의 다음 선곡입니다.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들면 이런 입을 덮어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우란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 Stop it, 거의 너무 그만 닦고 일어서 주저앉아. 나만 왜 징징대 봐. 자기 싫다고 일어서 웃겨. 나도 못 보면서 너

0: 토이시의 네 번째 추천곡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의 사연과 상관없이 후이 씨의 그저 마음이 묻어있는 곡을 소개하는 코너 속 코너죠. 후이픽 네, 소개해 주시죠.
1: 오늘의 저의 후이픽은요.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입니다.
0: 나 이거 알 것 같아. 요즘 후이 씨의 신경. 정답.
1: 정답입니다. 내가 그럼 때쯤이나 뭐 다음 달이나 해서 이제 뭐 가을 시즌이 또 뭐 나와야 되는데 노래를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무려 노래가 반려를 한 두 번 이상 당했고요. 노래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노래를 만들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촬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0: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일정에서 네. 또 솔로곡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쵸. 팬들도 네, 그건 맞아요, 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그래서 촬영할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팬분들도 워낙 또 바쁘시고요.
0: 팬분들 바빠.
1: 예, 네, 저 때문에.
0: 아, 그건 저희 팬분들이야 때문에. 기쁜 일인데 네.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내 말은 후이를 보면서 맞아요. 건강 걱정을 할 만한 스케줄이거든요.
1: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가을 겨울을 좀 묶어서 이렇게 추후에 내년 초나 뭐 이렇게 추후에 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냐면 별밤에서 너무 이제 저의 음악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또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들고 오면서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0: 네. 그런 또 중요한 얘기를 별밤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근데 듣는 분들은 네. 너무나 100번, 1000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팬분들 누구보다 알 거예요. 아, 요즘 근데 너무 좋긴 한데 우리 후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일정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네네. 누구보다 힘든 티를 안 내고 못 내는 사람

0: 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을 네. 쓸어 내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1: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사실 뭐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더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밀도 있는 음악과 밀도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가 쫓겨서 그럼, 가는 게 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나중에 한가해지면은 네네. 우리는 이제 뭐 계절, 사계절 프로젝트 이런 거는 좀 많이들 했던 거고 네네네. 월간 프로젝트는 윤중신 씨가 선점했고 네네. 후시의 최초로 절기 프로젝트
1: 아, 좋습니다.
0: 경칩, 네네. 충분 오, 좋네요. 뭐 이런 걸 네네. 쳐서
1: 말복 이런 거
0: 네, 아주 촘촘하게 내실 날이 오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닭살 이런 거 하면 좋겠네요. 제목 닭살
0: 아, 좋네요. 네. 좋아요. 자, 아무튼 오늘은 타국에서 추석 보내는 동생 생각하면서 사연 보내준 5234님을 위한 추천곡 들려드렸고요. 후이피까지 소개해드렸 했어요. 네. 다음 주에도 후이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보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아, 오늘따라 이 노래 좀 슬프게 들릴 것 같아. 후이 건강 챙겨 진짜. 아,
1: 전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0: 단백질 많이 먹고.
1: 알겠습니다.
0: 탄수화물도 잘 챙겨 먹고.
1: 네, 알겠습니다.
0: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후이피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6일 토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2528님께서 대장부엉 주말 저녁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누워서 돈 쓰기 정말 쉽더라고요. 광고 보고 옷 사고 그러다 운동화 쇼핑까지 한 저. 나를 위한 선물 이번 달은 너무 많이 했어요. 별밤으로 디톡스 합니다요. 라고. 아, 저도 이런 날 많아서 저는 요새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날에 이성적인 나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다음날 되면 대체로 비우게 되고 다음날에 사고 싶은 건 제가 진짜 사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왕 산 거 기쁜 마음으로 배송을 기다리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Love You Anymor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김유신은 가야계 왕족이라는 이유로 신라 귀족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고려의 정도전은 외가 쪽에 천민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태생적 한계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영웅이 되었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것. 역사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교훈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

비율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금성 ENC.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회사원부터 카페 매니저 너튜버까지 건이가 가수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대장정. 2. 무대에서 긴장하는 건이를 위해 가수 선배 스포왕이 알려준 팁. 나를 위대하게 여겨라. 3. 충격 실화. 스포왕 드디어 운동 시작하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냈어?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건희의 하루에 한 번씩 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리 추석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그러니까 추석 당일 다음 날 뭐 성묘나 이렇게 뭐 집에서 차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셨을 것 같고 이제 뭐랄까 연휴가 하프타임을 넘어가는 연휴 후반부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밤인지 궁금하네요. 벌써부터 우울하고 막 그런가? 월요병 벌써 약간 시작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54번째 스포한 고양배 오늘 주인공은 이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도 스포한 차트에서 이분 노래를 소개했을 때 제작진분들도 다 이분 노래 너무 좋더라 잘하는 것 같다 저도 맞아 요즘 진짜 다들 좋아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했었던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 모든 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의 알고리즘을 장악한 그런 뮤지션이 나와주셨습니다. 건희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0: 처음 뵙고 말씀도 많이 듣고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뭐랄까 최근 가장 뮤지션들의 뮤지션으로 치고 올라오시는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건이 봤어? 건이 노래 잘하더라 이런 얘기 저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1: 아,
0: 최근에도 제 피드에도 폴킴 씨도 공연 직접 보러 갔다고.
1: 아, 네, 맞아요.
0: 엄청 자랑해놨더라고요.
1: 아, 제가 또 라디오 한번 놀러 갔다가 또 초대 드렸는데 감사하게 와주셔서 뵙고.
0: 아, 내가 먼저 할 걸. 아,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실력과 뭐 음악 고루고루 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션인데 오늘 좀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이름 물어보시죠.
1: 네.
0: 건이 뭐 뜻이나 뭐 그 스펠링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텐데 그래도 네. 오늘 스팡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제 이름에 G-O-N-N-Y 그 알파벳이 있는데 O가 숫자 0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0에는 뭘 곱해도 다 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노래를 불러도 뭘 해도 건이 스타일로 좀 해보겠다 하는
0: yes!
1: 그런 네 저의 파이팅이 담겨있는 아~ 그런 이름입니다.
0: 알파벳 O로 써도 될 것이지만 네. 숫자 0을 씀으로써
1: 그쵸.
0: 뭐, 무슨 노래가 나한테 와도 다 곱하기 0.
1: 네.
0: 다 건이가 된다.
1: 하겠다.
0: 아 멋있다. 근데 저 그것도 봤어요.
1: 어떤가요?
0: 알파벳이 딴 게 다 아래로 내려가서
1: 아 맞아요.
0: 숫자로 써서 좀 위로 하나 올리고 싶었다.
1: 그쵸. 이게 앞에 있는 G랑 Y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네. 가운데 하나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로 솟게
0: 네, 그거
1: 한번 해봤습니다.
0: 신경 쓰이면 그거 네. 안 그러고는 못 참아 그죠?
1: 맞아요.
0: 폰트 같은
1: 발렌싱.
0: 거 밸런스
1: 네,
0: 그런 거 좀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건희 씨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떤 음악을 하는 뮤지션인가요?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1: 저는 일단 R&B 기반의 좀 그런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음악인데요. 음악은 그 위에 가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음악은 좀 현실적이면서도 그런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현실적인 위로를 느낄 수 있는?
1: 네.
0: R&B의 리드미컬한 음악.
1: 네. 정리를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말씀해 주신 거 거꾸로 읽었을 뿐입니다. 네. 그런 음악을 하는 G0NNY
1: 네.
0: 건희 씨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첫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원래 직장을 다니시다가 가수를 하게 되셨다면서요?
1: 맞아요. 근데 사실 직장은 한 3개월밖에 안 다녔고요.
0: 네,
1: 진짜 짧게 다녔고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 전공하고 뭐 이렇게 취업 준비도 하고 하다가 취업을 한 후에 카페에서 이제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거기 손님분들이랑 사장님을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로 제안을 받고 아 그러면 그냥 매니저 하면서 커버를 좀 올려볼까? 이래가지고 매니저 일을 한 5년 했고요. 그때 이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0: 그러면 그 전까지는 따로 음악 활동이나 전공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진짜?
1: 네. 근데 그전에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좀 진지하게 음악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곡도 써보고 그런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0: 그러면 네. 동아리라 하면 학교 다니실 때?
1: 네, 학교 다니세요.
0: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1: 네.
0: 학교에서 음악 동아리를 통해서
1: 네.
0: 거기서 이제 다른 동아리 친구들은 실제로 음악 하려고 하는 친구들과 함께 작업해보고 이런 게 다였군요.
1: 맞아요.
0: 그러면 노래 부르는 건 그냥 원래 좋아하셨던 거고?
1: 원래 엄청 좋아했어요.
0: 천잰데. 왜냐면 근데 전공 있냐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1: 많이 들어요.
0: 워낙 스킬풀한 노래도 많고 해서.
1: 네. 근데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아마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네.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0: 막 그래요?
1: 네. 또 온
0: 국민을 음알못으로 만드는 발언 아닙니까? 다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미묘하게 진짜 전공한 사람들과 다른 느낌을 본인은 갖고 계시군요.
1: 네, 그렇죠.

0: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고 하면 할수록 또 이제 공부를 끝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1: 그러면 그때 이렇게 카페에서 매니저 일을 하면서 너튜브에 커버 영상을 올리면서 알리게 됐다. 그러고서 앨범을 내는데 과정까지는 그래도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0: 네.
1: 어떻게 뭐 컨택이 온 거예요? 아니면 직접 발매하신 거예요?
0: 그 아까 말했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낸 곡은 있었는데 좀 제대로 한 거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 쪽에서 탑라이너로 한번 일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게 됐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스텝 바이 스텝 딱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커버 영상 보고 여러 가지 일하다가
0: 네.
1: 그 일을 하나 맡겼던 회사에서 자기 앨범까지
0: 네네 맞아요
1: 된 거군요. 네. 작사 작곡도 네. 직접 하시는데 네. 아까 그 동아리 친구들 이야기하셨지만 그게 네. 단순히 그 정도만으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직접 이렇게 다 하게 되셨어요?
0: 근데 제가 다 직접 할진 못하고요, 지금도. 아주 어렸을 때 배운 피아노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화성적인 거나 이렇게 미디 작업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아직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저는 가사나 그 위에 이제 멜로디 위주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앨범이 나온 게 2020년. 이게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친구들이랑 냈던
0: 맞아요.
1: 앨범?
0: 맞아요.
1: 그러고서 20년에 냈던 앨범이 있고 회사에서 냈던 앨범이 있고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신데
0: 네.
1: 나 진짜 가수 됐구나 하고 실감했던 때는 언제였는지도 궁금해요.
0: 아무래도 공연할 때인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노래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거기서 퍼포밍을 하고 할 때 나 이제
1: 나 가수인가?
0: 나 가수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좀 되게 좋아요. 네, 공연을 할 수 있어서
1: 너무 좋죠. 네. 그러면 공연을 할 때 건희의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요? 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느낌이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0: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1: 뭐 예를 들면 생각보다 신납니다. 아니면 뭐 의외로 발라드도 들려드립니다. 아니면 뭐 떼창을 합니다.
0: 저는 되게 막 밝고 긍정적인 느낌만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무대를 보면은 살짝 감동이나 가사 설명 같은 거를 제가 또 막 하기 때문에 조금 벅찬 그런 무대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정도. 근데 그거는 저 정말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너무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예.
1: 궁금해라. 어떻길래 그러려나?
0: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음악이 좀 이렇게 본업이 되고 나서
0: 네.
1: 지금 몇 년 정도 달리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1: 야, 요거 좀 예상과 다르다. 그런 거 있는지 궁금해요.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본업이 되고 나니?
0: 본업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여전히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뭐 제가 다른 거 할 때도 그랬는데 음악도 제 음악 만드는 거지만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친구들이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게 좀 오히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러면 작업을 했을 때는
0: 네.
1: 마음이 딱 맞고 함께 해오던 그 파트너들이 딱 계세요? 그분들하고 주로 하세요?
0: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1: 다양하게.
0: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어볼 음악이기도 하지만 제 앨범에 이제 타이틀곡을 만들어줬던 그 친구랑은 이번에 EP 앨범에 세 곡을 같이 했는데 되게 제가 뭔가 항상 그 친구 음악 들으면은 이미지가 좀 이렇게 저에게 펼쳐지면서 되게 제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뭔가 딱 내 파트너들 딱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이번 앨범을 위해서 새로 만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요 다음 타이틀곡 들을 그 작가님과는 뭔가 통했다.
0: 저는 그런 것 같은데
1: 또 해보고 싶다.
0: 그 친구는 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랬습니다.
1: 지금 듣고 있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런 마음이었어? 이러면서 좋습니다. 그럼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이 노래 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그 벽을 허물게.
0: 네, 이 노래는 제가 저희 할머니 댁 가면 항상 그 소파 옆에 할머니 어릴 적 사진 있어요. 흑백 사진. 근데 할머니가 그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당신의 어릴 적 사진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제 동생 같은 거예요. 그 사진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쓰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 마음에 벽이 있다면 손녀로서 내가 그거를 허물겠다. 이런 생각으로 쓴 노래입니다.
1: 야, 이게 흔치 않은데 원래도 할머니랑 사이가 좀
0: 할머니랑 사이 좋아요.
1: 원래 막 좋아요?
0: 각별하고 막 아끼는 그런 사이보다 제가 좀 많이 장난치고 많이 좀 놀리고 우리 할머니한테 약간 그런 친구 같은
1: 할머니 놀린다고?
0: 좀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예요. 네.
1: 할머니 입머리 났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
0: 그렇죠.
1: 대박이다. 네. 엄청 친한 거지 그러면.
0: 맞아요.
1: 가까이에 사세요?
0: 네, 가까이에 살아요. 한 버스 세 정거장?
1: 아, 진짜?
0: 네.
1: 그러면 그렇게 할머니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내가 할머니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얘기해 드렸어요?
0: 그 콘서트장에 와서 처음 들으셨고.
1: 어머.
0: 네. 근데 저희 할머니 스타일은 그냥 그래, 잘했다. 정도.
1: 아, 진짜 더, 이렇게 막 특별히 감상적이 되시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0: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손녀 딸로서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막 스트리밍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전화 자주 하고 안부 묻고 이게 더 할머니가 바라는 거일 텐데 이렇게 음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또 뭐 죄송함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1: 또 모르죠. 할머니가 또 친구분들 계신 커뮤니티에서
0: 맞아 자랑하실 딱, 수도 있죠.
1: 들어봤어?
0: 네.
1: 스포티파이 까나봐. 이거 미쳤어 이 노래. 이게 뭔지 알아? 내 마음의 벽을 허문다고 우리 건이가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100번 전화해봐라. 이런 노래 만들어주는 손녀 있어? 딱 이러면서.
0: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1: 더 궁금해지는데 이 노래 올 8월에 나온 건이 씨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한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듣고 올게요.

0: 건희의 내가 그 벽을 허물게 듣고 왔습니다. 준희 노래 들어봤는데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네. 아예 다르게 들려요. 감동이 갑자기 한 겹이 싹 쌓이는 느낌이랄까. 네. 할머니도 바로 그냥 반말로 헤이 프렌드 뭐 해버리니까 근데 상상도 못했지 나는.
1: 너라고 하면서
0: 바로 말을 놔버리니까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 건희 씨가 이름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로 이 세 개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셀프 어웨이, 하트풀, 프레젠트. 셀프 어웨어. 어웨이가 셀프 어웨어라는 거는 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가? 네.
1: 이게 이제 제 감정을 잘 들여다보자. 나를 잘 안다고 저는 아직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라는 뜻에서 셀프 어웨어를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1: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써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현시점 건희는 네. 노래를 만드는 일, 부르는 일 뭘 더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세요?
1: 저요?
0: 이게 공격적인 질문이네. 잠깐, 왜 그러는 거야?
1: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어려운데 이거는?
1: 저는 근데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 그거는 진짜 잘할 자신이 있을까요? 그냥 네.
0: 오케이.
1: 오휴.
0: 오케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근데 사실 네. 오래 음악을 하다 보면 네.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예전처럼 음악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체가 쉽지 않아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 계속 음악을 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음악이 너무 좋다는 건 저는 너무 부럽고 좋아요.
1: 아 정말요.
0: 그렇고 저도 뭐 제가 지금 싫다는 건 아니지만.
1: 네, 그렇죠. 네.
0: 아 좋습니다. 두 번째 거는 네. 하트풀.
1: 네.
0: 건희 씨의 수식어 하트풀. 하트풀 네. 건희입니다. 네, 이렇게 하트풀. 되는 건데. 요거는 좀 진심 아니면
1: 네, 맞아요. 진심으로 하겠다 뭐든 그런 느낌으로 말을 했습니다.
0: 근데 그게 내가 원래 항상 진심이고 솔직한 사람이다.
1: 네.
0: 여섯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네. 싶다라는 의미의 수식어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어떤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1: 그러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뭔가 뭐 하나 할 때 그냥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그냥 쉽게 네 딱 그거예요. 네.
0: 지금 되게 상업적인 말투로 진심 어리지 않은 말투로 진심이고 싶다고 네. 말씀을. 근데 왜요? 뭔가 가사를 쓰거나 네. 이렇게 할 때 이건 가짜인가? 이런 걸 좀 항상 경계하시는.
1: 뭔가
0: 꾸며내려고 한다.
1: 이게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거나 조금 슬픈 얘기거나 하면은 뭔가 꺼려진 적이 있었어요. 좀 되게 밝은 거 써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장을 좀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쓰면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진심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자 이런 느낌입니다.
0: 그리고 그렇게 해서 꾸며내서 쓴 건 귀신같이 결과도 좀 별로죠.
1: 맞아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0: 뭔가 듣는 이들도 느끼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저도 완전 공감되네요. 좀 다른 분이 협업을 하지 아니면 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작업도 하고 싶은 계획이 좀 있으세요?
0: 제가 드리는 거요? 저는 그것도 너무 좋죠.
1: 그쪽으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0: 아 그래요? 네.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1: 좋다 좋다. 그러면 마지막 그 수식어로 프레젠트.
0: 네.
1: 요거는 현재? 네. 요런 뜻 맞나요?
0: 요거는 현재에 집중하자. 네. 뭔가 다 집중이네요. 네. 집중을 좀 못하나 제가? 네.
1: 왜요? 뭔가 과거나 과거의 얽매이거나 미래에 너무 막 이렇게 막 쪼들리기 싫다?
0: 맞아요, 그거요. 딱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은 딱 진짜 이 대화에 집중하고 딱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그러자 이렇게 그런 생각입니다.
1: 그런 거를 되게 일일이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 보다.
0: 근데 요 세 단어는 그 뭐랄까 저희 예전에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작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단어 세 개를 만들어 오라고 저한테 숙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본인도
1: 그래서 만든
0: 그래서
1: 거구나.
0: 저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1: 이름 앞에 붙이는
0: 얼마나
1: 그
0: 어려웠는지 몰라요. 네.
1: 뭔가 나를 설명하는 키워드 세 개를 줘야 내가 그걸 가지고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0: 맞아요.
1: 거였군요.
0: 맞아요.
1: 키워드였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도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내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4: 와우!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가수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희 씨 인터뷰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건희,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음악 중심 무대에 다시 서고파? 작년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3: 네.
4: 왜요? 왜? 왜 다시 서고 싶어요?
3: 아, 이때 그냥 너무 떨었어요. 발발 떨었어요, 무대에서. 너무 떨고, 뭐 안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서서 부르는 건데도 그 음악 중심 환경은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또 팬분들도 되게 열정 넘치시고 막 계속 세트도 막 바뀌고 뒤에도, 그 환경이 제가 좀 기가 죽은 거죠, 한마디로.
4: 생방이셨어요? 산옥이셨어요?
3: 산옥이었어요, 심지어. 근데도 그랬습니다. 지금 가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그래서 뭔가 긴장돼서 진짜를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네, 다시 하고 네, 싶다는 거군요. 네.
3: 맞아요.
4: 좀 긴장을 하시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3: 저 긴장 엄청 해요. 엄청 많이 하고.
4: 되게 저희가 라이브 하시는 영상 몇 개를 봤는데 네. 되게 뭐랄까 즐기는 바이브?
3: 네, 아니에요.
4: 가짜군요.
3: 네, 가짜입니다.
4: 아, 즐기는
3: 다
4: 연기.
3: 가짜예요. 네. 네, 이제 영배 선배님은 네. 전혀 그런 거 없으시죠?
4: 저요?
3: 네.
4: 아니요, 저도 오락가락해요.
3: 그래요?
4: 당연히 처음보다는 정말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 서보는 무대가 더 적으니까 뭐 음악 중심도 뭐 가슴을 몇 번에 갖고 뭐 하니까 처음보다는 덜하지만
3: 네.
4: 아, 막 아직도 숨이 턱턱 정말 어제도 아까 말씀드린 녹화를 했는데 별로였어요. 너무 긴장됐어.
3: 긴장하시는구나.
4: 이상하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그런 날 있잖아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4: 네. 제가 제 뒤에 아까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분 제가 내려오자마자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내가 죽겠더라고.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3: 너무
4: 네. 저도 그렇죠. 근데 뭔가 긴장될 때 어떻게 하세요? 딱 올라갔다. 근데 너무 긴장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이겨내기 위해서?
3: 긴장될 때요? 그냥 해야죠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4: 없는데
3: 네.
4: 저는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진짜 네. 이거 너무 잘하고 싶은데 긴장된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 막 깔보려고 노력을
3: 아 그렇구나. 네. 꿀팁인가요 그거?
4: 네, 꿀팁이에요.
3: 저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4: 아주 난리가 나 보려고 아주 다들 찾아왔구만. 이러면서
3: 마인드
4: 아이고
3: 컨트롤을.
4: 어쩔 수 없이 잘해야겠다 이러면서 예예 예. 네, 나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네. 죄송하지만 앞에 분들을 깔보고
3: 자신감을 이제 예, 올리는 예. 거죠. 아 좋은
4: 그
3: 방법인데요.
4: 예.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유 뭐 이거 한다고 뭐 인생 바뀌냐.
3: 그 마인드 저도 가끔 생각해요.
4: 뭔지 아시죠?
3: 네네네.
4: 왜냐하면 긴장의 끝을 찾아가 보면
3: 네 맞아요.
4: 이것 때문에 무언가 바뀔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더라고요.
3: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4: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야 별일 없어 별일 없어.
3: 네네네.
4: 이거 기깔나게 잘한다고 뭐 안 바뀌어. 네. 이런 생각. 어쩔 수 없이 그게 처방.
3: 저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제가 걱정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세상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4: 그렇지 그렇지.
3: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제가 확 차렸던.
4: 근데 그거 좀 효과 있어요.
3: 효과 있는 것 같아요.
4: 효과 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4: 아유 누가 나 보러 왔어? 뭐 네. 이런 방법.
3: 맞아요.
4: 좋습니다. 첫 라이브 혹시 기억나세요?
3: 첫 라이브는 제가 한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회사 들어가고 처음 시켜주셨던 공연이었는데 그때는 반은 제 노래, 반은 커버.
4: 커버고.
3: 네, 노래가 많이 없어서 그때가 첫 이제 라이브입니다.
4: 어땠어요? 잘했어요 그때?
3: 그때 그래도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4: 부담이 좀 덜하니까?
3: 네,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4: 지금은 이제 큰 페스티벌에도 서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3: 네.
4: 그럴 때 좀 좀 나는 이렇게 관객들의 집중을 네. 이런 방법으로 시킨다. 내 공연 스킬 아, 이런 거 있을까요?
3: 제가 원래는 막 소리 질러 이런 거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4: 그거 한번 맛보면 못 끊어요.
3: 네, 그럼 네.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좀 합니다.
4: 네, 네. 멘트도 되게 욕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3: 아, 아무래도 노래만 잘하면 또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웃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아까 그 영배님 앞에 멘트 하실 때도 놀랬던 게 프리스타일로 하시는 게 진짜
4: 아 아까 맨 앞에
3: 뭐 추석 그 있잖아요. 하프타임이 지났고 막 이런 거 있죠.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속으로.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4: 왜 못해요?
3: 너무 말이 꼬이고
4: 에이.
3: 아 너무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 너무.
4: 저는 냅두면 한 15분 정도는 그냥
3: 아 그냥요? 와
4: 저는 공연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3: 아 진짜요?
4: 건희 씨랑 저랑 똑같이 30분 하잖아요. 아. 저는 두 곡 못해요.
3: 아. 아 그렇구나. 아, 멋있습니다. 아,
4: 근데 그건 성격이고 아.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3: 그래요.
4: 네. 아. 완전 잘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지금 관객들은 건희 노래 너무 잘한데 네. 하고 지금 모여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사실 노래를 한 곡이라도 더 듣고 싶은 건 있긴 아. 있을 것 같아. 메들리로다가 그냥
3: 아, 조금 네. 줄이고 노래를
4: 아직은
3: 노래나
4: 지금은 네. 너무 핫하다.
3: 아,
4: 멘트를 길게 하긴 핫하다.
3: 아,
4: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3: 좋다.
4: 농담이고 다음 인터뷰입니다. 건희 슬럼프 극복 방법 영화 같은 새로운 인풋으로 자극 받아. 오, 좀 이렇게 안 써지고 이럴 때 영화 같은 거 보시는군요.
3: 원래는 그랬는데 아 봐도 영감님이 안 오실 때는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그 봐도
4: 그게 저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려고 그런 걸 보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4: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3: 맞아요, 맞아요.
4: 감성적이 안 돼 맞아요. 내가. 왜냐면 마감이 다가오고 네. 막 하니까.
3: 맞아요.
4: 근데 그게 그것도 보다 보니 효과가 없어요?
3: 아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좀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해요.
4: 그것도 좀 문제야.
3: 네,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인풋이 말랑말랑해진 거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4: 좀 그치.
3: 아닌 것 같아요.
4: 요즘 뭐 OTT 시리즈들이 뭐 인기 있다 이런 거 좀 이렇게 보면
3: 네.
4: 일단 몇 명 잘리고 시작해요. 막.
3: 어 맞아요.
4: 피투성이로 시작하니까.
3: 그러니까요.
4: 말랑말랑해진 오히려 쫄깃쫄깃.
3: 네. 오히려 현실이 재.

0: 재미 없어지는 도파민이 너무 나와가지고 그런 또
1: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저는 저도 똑같은 것 때문에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때 제가 요즘에 찾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0: 오 알려주세요.
1: 가사 해석 너튜브를 봐요.
0: 아
1: 그거 있잖아요. 뭐 비 내리는 비 개인 오후에 뭐 너는 어디 있니? 막 이런 제목 막 네. 근데 네. 팝송 네. 해석돼 있는 거 막 있잖아요. 아. 그게 그 너튜버 나름의 의역처럼 되게 감성적으로 한국말이 써있기 때문에
0: 맞죠, 맞죠.
1: 한국 가사를 들었을 때 느낄 수 없는 다른
0: 감성이
1: 생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해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가끔 하다 안 되면 그런 것도 보고
0: 좋은데요. 저도 에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추천드립니다.
0: 네.
1: 좋아요. 그러면 건희 씨의 추천곡 하나 듣고 올 텐데 걸프렌즈의 네. 노래를 골라 주셨어요.
0: 네.
1: 빅톤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Maybe I Love You. 이 노래 골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노래가 그 걸프렌즈가 그 보니까 20년 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 체리나 님이랑 유리 님이 같이
1: 그 팀 맞구나 지금. 네. 만나고 있었는데.
0: Maybe I Love You. 이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인별 그라고 네. 하나요? 거기서 이렇게 보는데 그 영상이 나왔는데 너무 요즘의 비주얼이신 거예요. 그 너무 핫한 그런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고 해서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고 싶어서
1: 이거 다시 부셨구나.
0: 네네.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1: 걸프렌즈 피처링 비톤이 함께한 Maybe I Love You 듣고 올게요.

0: 걸프렌즈 피처링 빅톤이 함께한 Maybe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이제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입니다. 먼저 진지 드신 이야기. 그 품절 대란으로 유명한 허니버터 땐 그 과자를 엄청 좋아하신다면서요?
1: 아, 제가 이거를 네. 앉은 자리에서 한 세 봉지까지 먹은 적 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도.
0: 지금도?
1: 네.
0: 근데 그 그냥 뭐랄까 플레인 감자칩,
1: 네.
0: 포테토 뭐 이거나 네. 포카 요거보다 허니 버터 땡겨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1: 요것이 이제 허니의 달달함과 버터의 짬이 공존하는 네. 매력적인 과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요것은
0: 더 빨리 좀 질리던데 저는.
1: 저는. 하나를 좋아하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좀 집착하는구나.
1: 좀 그건 네. 그냥 다른 거 생각하기 좀 싫어하는. 자연히 손이 가는.
0: 지금 혼자 사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사세요?
1: 지금 혼자 살아요.
0: 그러면 좀 식사 패턴은 뭐 예를 들어
1: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고 네 그냥 뭐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네 친구들이랑 뭐 많이 먹고.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0: 그 집에서 혼자 드시게 되면 배달 음식 주로?
1: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0: 요리도 하세요?
1: 요리는 가끔. 가끔 이제 가끔. 파스타 정도? 네, 그 정도.
0: 약간 아까 혹시 추석 때 가족들하고 같이 드시게 될까 봐 약간 지금 염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망설이면 거의 안 한다고 봐도.
1: 그래도 가끔 합니다. 가끔.
0: 가끔. 네. 배달 주문하시면 보통 어떤 음식?
1: 아, 저는 요즘 또 편백찜.
0: 아, 고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찜으로 이렇게 네. 해주는 거 그 저기 나물이랑 네. 숙주랑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근데 친구들이 편백찜은 만들기도 쉬운데 뭘 그걸 배달해서 먹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도 좀 시켜 먹고 요즘 그거 좋아합니다.
0: 편백찜은 주문하면 어떻게 와요? 그 고기랑 네. 숙주랑
1: 배추랑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0: 아, 그 근데 그렇다고 편백 나무에 싸서 오진 않잖아요.
1: 아 그렇진 않아요. 플라스틱에 와요. 플라스틱에. 그래도 뜨겁게. 네.
0: 찔 때는 편백에 쪘을지언정 나에게는 이제 플라스틱에 담겨 오죠. 네. 그거에다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래도 그거는 뭐랄까 좀 건강식이잖아요.
1: 그렇죠. 네. 일말의 양심 같은 거죠. 네. 근데 스케줄 좀 끝났다 공연 끝났다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마라샹궈 마라탕 이쪽으로 갑니다.
0: 조금 어그레시브한 맛을 좋아하는 그쵸. 공격적인 맛을 좋아하네요. 네, 네. 네. 허니도 그렇고 네. 샹궈도 그렇고
1: 그럼요.
0: 탕보다 샹궈가 먼저 나왔다는 거
1: 네.
0: 나는 이미 더 맵고 짠 것을 즐기고 있다 뜻이거든요.
1: 역시 아시는군요. 네.
0: 그러면 술은요? 술도 좀 즐기는 편이세요?
1: 술은 잘 안 먹어요. 친구들이랑 좀 마시고 저는 일단은 좀 절대 슬플 때는 술을 안 먹고요. 좀 그냥 놀 때.
0: 놀 때?
1: 네, 놀 때만 먹는 거지.
0: 왜 슬플 때는 난 술 안 먹어야지 좀 결심한 계기가 있었어요?
1: 그냥 뭔가 더 그냥 몸에 더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0: 좋다. 네. 맞아 맞아.
1: 네.
0: 좋을 때 먹어야지.
1: 그럼요. 네.
0: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건희 씨가 음악 시작할 때 음악씬에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이래서 좀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기분이 들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대요. 지금은 어떠신지 지금은 음악씬에 내 자리 느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금은요? 지금은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에는 근데 도움 요청하는 걸 못했어요. 그냥 그때도 사실 이게 어렵고 이거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환경 이때 제가 보니까 되게 뭐랄까요 좀 버르장머리가 없었네요. 아니 그냥 뭔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냥 도움 요청을 잘 못해서
0: 내가 더 다가갔으면 될 것을
1: 맞아요 맞아요
0: 다 나를 뭐 몰라준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고 후회한다
1: 맞아요.
0: 이거죠.
1: 역시 네,

0: 맞아요. 감사합니다.
1: 다음 스케줄은 저랑 같이 가요.
0: 그래야 될 것 네, 같아요.
1: 동역으로 네,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그것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해서
1: 내가 했어야지 이런 거구나.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더 다가가서 내가 찾았어야지.
0: 맞아요.
1: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좀 건희 씨가 좀 넥스트 스텝? 뭐 네. 앞으로의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노력하고 신경 쓰고 있는 건 뭐예요?
0: 그냥 재미있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 아직은 전 사실 다 그냥 재밌어요. 새롭고. 그렇습니다.
1: 계속 재밌게 하고 싶다.
0: 네.
1: 재미를 신경 쓰는 거.
0: 네.
1: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으로 또 나미 씨의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0: 네.
1: 가까이 하고 싶은 그때. 이 노래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요즘 저의 바이브가 아까 그 노래도 그렇고 또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 노래가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날도 나미님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를 듣고 있었는데 되게 세련됐어요. 지금 들어도.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포항 고영배 오늘은 가수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그러면 그 뒤로도 네. 보컬을 레슨을 받거나 하진 않으세요?
1: 아 받았어요. 어. 한 1년 정도?
0: 어. 아 네. 1년 정도 받고 끝?
1: 그때 이제 네. 어.
0: 아니 제가 항상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뵈면 네. 저는 한 번도 레슨을 안 받아봐가지고
1: 아, 정말요?
0: 항상 여쭤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이게 대답이 다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꼭 받으셔라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권희 씨는 어떠세요?
1: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레슨을 멈춘 이유는 뭐 별로여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때 그냥 그때 취업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스탑을 했었던 거거든요. 되게 예전에 배웠어요.
0: 그 전에 배운 거구나.
1: 훨씬 예전에.
0: 취업 전에.
1: 네.
0: 그러면 지금은 필요성은 안 느끼고 계시고?
1: 아 너무 느껴요. 저희 숙소 끝나고 안 그래도 정말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0: 발성에서 아니면 스킬에서?
1: 발성. 발성이요. 이게 또 녹음이랑 그 라이브랑 또 다르더라고요.
0: 그쵸.
1: 그래서 라이브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0: 그럼 생각했던 선생님도 있으세요?
1: 아니 아직
0: 찾아봐야 되는데
1: 네, 찾아봐야 됩니다.
0: 이따가 제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한 시그니처 질문 드릴게요.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아무거나 진짜 뭐 앨범이나 콘서트 스포를 해주셔도 되고 먼 미래 난 이렇게 살고 있을 것 같다 뭐 상관없습니다.
1: 저의 미래는 지금 앨범 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스포할 게 없네요. 저 어떡하죠?
0: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것 같다. 나이가 저는, 많이 들었을 때.
1: 그냥 이제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일상 속에 그냥 제 음악이 좀 곳곳에 장면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많이 내고 싶다. 이게 저의 스포랄까요? 그러면.
0: 네. 아이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쭉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1: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0: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1: 네.
0: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스포왕 청취자분들 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건희 씨의 추천곡 놀이플라이의 그대 걷던 길 연애를 들으면서 건희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줄 타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1: 네.
0: 하나 둘 셋 스포해서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통화 고용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5: 퇴근길 직접 고른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당신. 한 달에도 몇 번씩 설렘 가득한 공연장을 찾는 당신. 주말 밤 이어폰을 꽂고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2시간 스포왕 고영배.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6: 아이고 명절은 명절이네. 오늘따라 편의점에도 사람이 되게 많네. 저기 공원도 북적북적 해가지고 다들 많이 먹고 산책 나왔나? 잠이 안 오나? 나도 좀 아이고 걸어야 되는데. 아우 나리야 반갑다. 너 추석 연휴인데 뭐 했어?
7: 아 친언니랑 집에서 쉬었다고?
6: 아니 뭐야? 아니 뭐야?

0: 일 그만두고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중인데 눈치 보여서 열심히 언니 수발 들고 있다고. 뭐? 오늘은 언니가 김치전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줬어? 그래서 너의 고민은 뭔 거지? 아 그냥 저스트 한탄인가? 아 그렇구나. 아 일로 와. 나리 일로 와봐. 나리는 전도 만들어주고 집에서 언니 눈치 보느라 힘드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줄게. 아이스크림 좀 시원하게 먹어. 두 개 주자. 언니한테 잘 보이라고. 냉동실에 슥 넣어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아 언니 오면 먹으려고 먹으러 거 넣어놨지? 이러면서 두 개 줄게. 그래 일단 뭐랄까 사람이 밥값은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언니 집에 이렇게 사는 거면 집값은 해야지. 나리도 너무 저기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눈치 이렇게 잘 봐가지고 잘 얹혀 지내도록 해. 연휴 잘 보내고 안녕. 어 쫑이네 쫑이. 아 쫑아 쫑아 쫑이 잘 지냈어? 뭐 요즘 피곤하다고? 왜? 남자친구가 네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만나서 쉴 틈이 없어. 뭐야 거리를 두고 싶은데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냐고. 일단 너는 쫑이는 매운 거 매운 라면 이거 줄게. 이거 좀 먹어야겠다. 아, 이게 방법이 있나? 매일 보는 걸? 그것도 멀리서 와서 힘들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시간이 너무 가까이 사니까 시간이 맞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내가 야 이렇게 매일 보는 건 너무 힘들다 말을 어떻게 하지? 야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어디 학원을 다니게 됐다고 말해야 되나? 나 월수금반 끊었어 이러면서 우리 화목토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그냥 내가 안 보고 싶다면 너무 서운한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좀 기다려봐. 어, 나도 좀 이따가 다시 좀 생각 좀 해볼게. 알겠지? 다음에 다시 얘기해. 어 안녕. 이야 비니 뭐지? 바니 잼 이거 뭐더라? 당근 바니 니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바니 당 바 아니지 않아? 당근 당
1: 바니 당근
0: 바니. 그래 이건 아니 이건 이제 편집하지 마세요. 지금 수정 PD 목소리 나왔거든요. 아 이거 왜 편집해? 정답 화면을 아 너무 웃기네. 바니 당근 요거였네.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기억력이 자체로 안 좋아지는 거. 둘째 이걸 게임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나마 수정이가 기억하잖아. 너무 비통하다 비통해. 이 리듬이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바니 비. 근데 사실 지금 오고 있는 친구는 비니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비니 요즘 잘 지냈어? 그냥 좀 알려줘. 아 아시안게임 보다가 농구 입덕했다고. 친구랑 KBL 경기도 보러 다니면서 팀 정할 거야? 그래 그거 금메달 따고 지금 대단하더라. 너무 멋지더라 진짜. 이게 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십몇 년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지. 그래 내 주변에도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 근데 아직은 그렇다고 막 프로야구처럼 대단한 막 그 열풍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되게 지금 가면 더 좀 수월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생각인데 한번 나중에 보고 어땠는지 얘기해줘. 선물은 농구공을 닮은 동그란 빵을 줄게. 다음에 봐. 안녕.

0: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싱 스트리트의 Drive It Like You Stole It이었습니다. 아, 편의점에 오신 분들 오늘 지금 바니바니 당근 때문에 지금 앞에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언니 집에 얹혀 사시는 분. 에, 그래서 얹혀 살다 보니 수발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요거 뭐더라? 누가 한 얘기였더라? 동생은 엄마가 낳아준 합법적인 수발러다. 뭐 막 그 왜 누가 막 무슨 연예인이라고 동생이 막 우산도 씌워주고 누구죠? 정혜인이셨죠 이게. 근데 아니요, 그 스태프가 아니고 동생입니다. 동생이니까 이래도 됩니다. 해가지고 화제가 또 그런 맥락이죠. 좀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땐 좀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도 유료로 했습니다. 다 제 동생이 어려서부터 지금도 사업을 하는데 돈 했어요 동생이. 그래서 항상 심부름값 내고 정당하게 나 과자 좀 사다 줘. 그러면 그냥 누워 있어요. 저보다 이미 덩치도 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자 값에 두 배를 주면 감사합니다 형님 이러고 사와요. 500원짜리 과자면 1,000원 주면 진짜 쏜살같이 가서 사오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본인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와서 매일 만나느라고 너무 힘들다.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야, 매일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좀 하루는 쉬자.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듯이 야, 아무리 가뿐도 이렇게 맨날 만나면 나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야, 좀 하루는 건너서 봐줘. 막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에 만나야 되는 횟수. 스포왕 제작진 또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에 만나는 횟수. 연인이고요. 만난 지 1년 됐어. 지금 안정기에 들어간 거죠. 1년이 됐으니.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트 초기는 막 너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막 얘기가 잘 통해서 밤새 전화할 수 있고 요런 시기는 다 지났어. 그래서 안정감 있게 1년째 연애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사이 너무 좋아. 그리고 둘 다 직장인이거나 둘 다 학생인 걸로. 둘 다 이제 상황은 같은 거예요. 그때 일주일에 만나야 되는 횟수. 한두 번이 좋다? 손? 한두 번. 오, 한 명. 세네 번이 좋다? 한 표. 저도 세네 번. 왜 한두 번이 좋으세요?
1: 아, 저는 그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격이어서 너무 자주 만나면 좀 싫어.
0: 작가님이 사실 한두 번에 한 표를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라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싫다. 그럼 이 사연 좀 공감대가 있으시겠네.
1: 네,
0: 저는
1: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고.
0: 아, 그냥 말을 해버려? 네. 나는 혼자 놀고 싶을 때가 있으니 여기는 내가 혼자 가서 놀겠다. 굳이 우리 데이트를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직접 한다. 라고 현재 솔로인 우리 작가님이 네, 좀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부남인 피디님과 저는 1년 정도 연애했어도 그래도 한 세네 번은 보는 게 좋다. 실제로 연애 때도 그때쯤에는 진짜 한 세네 번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데려다 주러도 자주 가고 데이트하러 따로 만나기도 하고 하면 세네 번 됐던 것 같아.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려주세요. 마지막 분은 그 아시안게임 보다가 농구 입덕했다고 하신 비니비니님이었죠. 그 저도 배드민턴도 너무 재밌게 봤고 요즘 또 이렇게 한참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해. 그 안세영님 배드민턴 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모두가 다 인생을 걸고 연습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압도적일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힘내시기를 응원하면서 스포왕 편의점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뭐야? 이거 뭐야? 궁금한 그거. 뭐야 이거? 거꾸로 읽으면 또 의미가 막 여러분 이거 뭐야를 거꾸로 읽으면 뭐야 이거 이게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거꾸로 읽으면 상대방 오해합니다. 최신 유행이라면 뭐든 찾아보는 요즘 그거. 이번 주는요. 요즘 SNS에서 세대 판별기로 통하는 늘크크 말투입니다. 그 이게 화제라서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야 추석 연휴다. 아사라비야 콜롬비야.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이거 웃기는 짬뽕이네 이거. 야 너는 니네 형 하는 거 봐라. 너는 짜장이냐? 이거 아주 웃기는 짜장 웃기는 짬뽕이네. 어우 시끄러워. 야 거기도 지방방송 좀 꺼라. 이게 대부분 다 화가 났네 이게. 야 가만히 있어보자. 핸드폰이 어딨더라. 야식 뭘 먹지?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늘크크특 소문냄. 늘크크특 번개함 번개로 모임.

야 번개로 만나자. 그리고 화제가 된거몇 개가 되게 이제 저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빵빵 터지는 게 뭐냐면 혁디. 혁디에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맞아. 다 그거 허리띠라고 안 했는데 혁디 아니면 혁대까지 나오고 혁대. 예, 요거가 난리가 납니다. 아 지방방송 좀 꺼라 진짜 웃기네. 예. 두 분은 신발 몇 문 신냐 모르죠. 모르죠. 그것도 저보다 윗세대는 다 아세요. 신발을 옛날에 사이즈를 260 이렇게 안 하고 몇 신발 몇 문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보다 형들은 다 아시더라고.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샤이니의 노래 방백.

샤이니의 방백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8576번님, 추석에 열심히 전 부치고 만두 빚고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이랑 다 같이 회크닉 하기로 했어요. 그만해, 그만 신조어 만들어. 회크닉, 회 밖에서 먹는 거죠? 맞아. 나 조마조마했다. 나 어서 봤는데 아닐까봐. 회를 포장해 갖고 뭐 이제 예, 뭐 한강에서 이렇게 먹는 거 회크닉. 한강에서 회 먹는다 하면 되잖아. 회크닉.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추석 때 좀 이렇게 집안에서 막 계속 식구들하고 있다가 밖에 나들이 딱 하면 기분 전환되고 좋지. 운동도 되고. 저도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이벤트로 전 이렇게 같이 먹는 이벤트 하기로 했는데 분위기 어떠려나 저도 기대가 됩니다. 8268님, 맨날 아빠한테 독서실 갔다 올게 하고 고영배 오빠 보러 가는데요. 어머, 아빠가 갑자기 고영배 보러 가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으라고 하셔서 뜨끔했어요. 헤헤. 오빠는 나중에 다윤이 유나가 독서실 간다고 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보러 가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이건 훗날 다윤이가 제 방송을 듣고 제 태도를 참고해서 본인의 행동을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보안상 일단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 놀랍긴 하네요. 누군가가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저를 보러 왔는데 너무 뜨끔합니다. 지금 저까지도 마음이 뜨끔한데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하면 어떡해 아빠한테. 근데 확실히 제 첫째 딸 다윤이가 6학년이거든요. 이제는 뭐랄까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엄마 아빠와의 어떤 다툼이나 갈등, 공부하기 싫은 이런 마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은 진작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어린이, 청소년 육아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집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다윤이가 우리 아이들이 숨쉴 구멍이 아빠가 돼주는 게 맞다. 그거를 아내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까지 막 나서서 너 누구 보러 갔어? 막 이렇게 막 이거를 이제 더더욱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숙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공부하기 힘들고 엄마한테 혼나고 하니까 아빠가 그냥 아이들의 숨쉴 좀 기댈 벽 이런 게 돼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요즘에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저도 막 혼내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그래서 안 그러려고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힌트가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다연 들을까봐. 노래 듣고 올게요. 더 로즈의 싸워.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 잘못된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아, 최근에 김간지 씨가 또 너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그 강제 소환 당하며 큰 화제를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밴드입니다. 사실 소란과도 꽤 동시대에 활동 많이 했던 아주아주 아주 음악 잘하고 아주아주 아주 유니크한 밴드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고 김간지 씨에 대한 또 오랜 추억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운드나 음악을 많이 담당하시는 나잠수 씨와도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뵌 적이 있었던 아주 매력 있는 사람들, 매력 있는 팀이거든요. 특히 김간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하나만한 이야기긴 한데 저는 그 옛날부터 그 친구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뭔가 애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고 느꼈었어요. 와, 근데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컨텐츠로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저도 몰랐죠. 하지만 그런 화제성과 이런 걸 넘어서 국내에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디스코 장르의 음악을 정말 재미있게 하는 팀이라서 이 팀의 한 지난달쯤에 나왔던 신곡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0190님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두 달 동안 준비한 공연을 드디어 올려요. 저는 무대에 서는 역할도 아닌데 떨리네요. 스포왕도 공연 서기 전에 여전히 긴장을 하나요? 스포왕에게 긴장 풀기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신청하고 풉니다. 오! 010님 오늘 1, 2부 들으셨나? 그 이야기 좀 나왔는데 잘 됐다. 0190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내가 해낼 거란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지금 띄워드릴게요. 1, 2, 1, 2, 1

오늘은 공연을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긴장 풀어주는 노래를 좀 들려달라 하셔서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어요. 실크소닉, 브루노 마스와 앤더슨 팩이 함께한

Fly As Me. Coldplay의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 다시는 이렇게 붙여 쓰지 마시오. 마지막 경고요, 콜드플레이. 검색해 보시면은 Feels Like I'm Falling In Love가 띄어쓰기 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윤하의 나는 계획이 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0190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긴장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당연히 긴장하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스케치북 시절부터 그 해오던 그 시즌, 요즘 시즌즈 그 무대 갈 때마다 떨려서 마음에 들게 노래해본 적이 잘 없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죠. 오래 했으니까. 근데 진짜 긴장을 안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잖아요. 그 긴장을 안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낸다면 정말 어떤 일이든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공연할 때 피크닉 존에 관객들 도시락을 뺏어 먹은 요거, 예전에도 했었고, 예전에는 닭강정 이렇게 막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샤머 샤인 머스켓 안에 자꾸 껍질이 입 안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음 곡을 부를 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샤인 머스켓 하나를 주신 관객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집어먹은 거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뭐 하면서 보내실 건지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연에 딱 맞는 노래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 딜리버리.

0: 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용희님이요, 연휴에 혼자 있고 싶어서 별거 안 하고 그냥 쉽니다. 계획이라고는 배달음식 시켜먹기 이거밖에 없네요. 연휴에 배달음식집은 다 그대로 하나? 닫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겠죠? 생각보다 배달음식 수요가 있어서 어디 못 가시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제 동생도 그 카페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빨간 날에 꼭 가서 문 열더라고요. 그렇게 의외로 명절 연휴 이럴 때 가족분들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갈만한 곳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어디 안 가시고 꼭 누구 안 만나더라도 용희님 다른 거 해볼 만한 것들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대청소 어때? 아니면 대청소가 좋겠어. 아니면 뭐 저도 이번 제가 또 오늘 방송 마지막 말미에 하나 여러분께 진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저께 운동 시작했습니다. 9개월을 밀어서 운동이 그저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휴 동안 계속 좀 하고 이번 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PT를 끊을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몸이. 사람 수준은 돼야 운동을 할 텐데 지금 PT를 끊으면 사람 수준 만드는데 한 달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 레벨로 올려놓고 가려고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연휴에 운동해보시면 어때요? 꼭 헬스장 안 가더라도 뭐 가볍게 뛰거나 팔굽혀펴기. 저 하나 더 꺼드럭거려도 될까요? 문틀철봉도 샀어요. 아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두고 봐. 나 이제 진짜 운동한다. 7768님, 저는 28일 월요일도 연차예요. 하루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그러겠네. 아이고 미리 연차를 해놨구나. 이게 좀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이렇게 연휴 뒤에다 내 연차 붙이는 거 막 눈치 보이거나 그러지 않겠지? 뭐 다른 걸 잘 아꼈으면 이렇게 잘했네 잘했어. 하루도 푹 쉬시고 슬픈 화요일 농담입니다. 편안한 화요일에 또 출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내일 스포왕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들으면 좋은 노래들 준비했으니까 연휴 마지막 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오, 로시 퍼스트 트레인. 혼자 있고 싶구나.

0: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추석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주말 코너였던 김신의 음반가게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확장 오픈합니다.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장르가 다 다른 다섯 장을 소개하는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그 네 번째 시간, 오늘 제가 고른 앨범은 영화 바비입니다.

그레타 거윅이 연출한 2023년 영화 바비 사운드 트랙에서 리조의 핑크로 시작했습니다. 66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추석 연휴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5일 동안의 김신의 음반가게, 매일매일 장르를 바꿔 소개해드리는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제가 첫날만 해도 이 5일장이라는 부제가 좀 민망해서 자주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좀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유치하면 어때요? 네, 5일장. 5일 동안 5장, 장르가 다른 5장을 소개하는 시간. 이거 나름 다 흐름이 있습니다. 연휴 첫날에는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가든 스테이트의 사운드 트랙을 골랐고요. 두 번째는 제프 브리스가 주연한 크레이지 아트의 컨트리 음악. 예, 제프 브리지스가 영화에서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뭔가 명절을 맞이하여 어른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고른 영화였고요. 그리고 어제는 차례 준비하고 뭐 가족 만나고 하는 또 긴 여정 어디 다녀오고 하는 힘들었을 분들께 이제 축제다 해방이다 하는 의미로 슬럼독 밀리언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바비. 뭐 이제는 그런 집들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여전히 남녀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힘들었을 며느리와 딸들을 위하여 네. 모여라 여자들 세상이다. 영화 바비의 오늘은 팝, 네, 팝 장르의 지금 제일 핫하고 잘 나가는 뮤지션들의 팝 음악들을 한 시간 내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춤을 전혀 못 추는 저까지도 춤추고 싶게 만드는 두아리파의 댄스 더 나이트였습니다. 영화 속 장면 아주 재밌었죠? 처음 이 밥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건 1990년대에 발표된 아쿠아의 바비걸이라는 노래가 사운드 트랙에 쓰일까? 였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는 이제 쓰지 않기로 했는데 마고 로비가 그레타 거윅한테 아, 그 노래 꼭 들어가야 돼. 영화에 어떻게 좀 넣어줘. 라고 간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레타 거윅이 알았어.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아쿠아를 공동 작곡가로 올리고 니키 미나지가 그 노래를 새롭게 해석하여 바비 월드라는 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곡을 지금 준비했고요. 이어서 찰리 XCX의 스피드 드라이브 그리고 카롤지의 와타티까지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니키 미나즈의 바비 월드, 아쿠아의 바비걸을 샘플링을 했고요. 그리고 찰리 XCX는 미키를 또 샘플링했죠. 스피드 드라이브라는 곡, 그리고 카롤지와 알도랭스가 함께한 와타티까지

이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비랜드에는 바비만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의 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바비랜드의 그 남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샘 스미스의 Man I Am,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언 고슬링의 I'm Just Ken. 이게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기도 했죠. 그리고 역시 라이언 고슬링의 Push. 이게 매치박스 20의 노래를 영화에서 이제 부르는데 아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죠. Push까지. 이렇게 세 곡. Man I Am, I'm Just Ken, 그리고 Push.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네, 닷새 동안 서로 장르가 다른 5장의 영화음악 앨범 모두 그래미 어워즈 사운드 트랙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음반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그레타 거윅 감독의 영화 바비 사운드 트랙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세 곡이었죠. 캔덤, 바비랜드에 맞서서 남자들의 세상 캔덤을 세우려 하던 남자들의 노래들입니다. 샘 스미스의 Man I Am,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의 두 곡이죠. I'm Just Ken, 그리고 Push. 이 Push의 선곡은 정말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가사하며 음악의 장르하며 딱 그 캔덤의 그 핵심 정서를 담고 있는 푸시. 아, 그 바비랜드 남자들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남자들이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죠. 자, 이제 두 곡도 준비했습니다. 도미닉 파이크의 헤이 블론디 그리고 하임의 홈.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도미닉 파이크의 Hey Blondie 그리고 하임의 Home. 이 바비 사운드 트랙은 참여한 뮤지션 이름만 봐도 와 뭔가 좀 설레지 않나요? 리조부터 도아리파, 니키미나스, 찰리 XCX, 카롤지, 뭐 샘 스미스, 도미닉 파이크, 하임 그리고 이제부터 들려드릴 뭐 빌리 아일리시, 키드 라로이, 또 뭐 칼리드 등등등 와 어떻게 이 많은 뮤지션을 다 모았냐 싶을 정도의 영화 바비의 팝들. 이제 아카데미 주제가상 받은 그 노래 들어야죠.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그리고 더 키드 라로이의 Forever and Again 그리고 칼리드의 실버 플래터 세 곡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What Was I Made For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더 키드라로이의 Forever and Again 그리고 칼리드의 실버 플래터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영화 바비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 뮤지션 또 세 명의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핑크 팬서리스의 Angel 그리고 게일의 Butterflies 그리고 에이바 맥스의 Choose Your Fighter 이어 듣겠습니다.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핑크 팬서리스의 Angel 그리고 게일의 Butterflies, 에이바맥스의 Choose Your Fighter였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하루에 한 장씩 다섯 장의 음반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영화 바비의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 공식 사운드 트랙 수록곡 가운데는 이제 한 곡 남았어요. 템 임팔라의 Journey to the Real World.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을 곡이다 싶은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곡 되게 좋아요. 이게 바비는 사운드 트랙 버전이 워낙 많아서요. 다른 좀 스페셜 에디션 버전에는 이 곡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디엔 빠져있기도 하고 그런 곡이기도 해요. 바비 드림스. 하지만 K-POP이 바비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했으니 이거 마땅히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두 곡을 이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테임 임팔라의 Journey to the Real World 그리고 이어서 5050의 바비 드림스 두 곡입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추석 연휴 특집 김신의 음반가게 내일 마지막 한 장의 앨범 뭘로 할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Hey.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냥 품에 안겨 쉬어도 괜찮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대면 돼 너의 아픔을 전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0: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흔히 집안에 대소사를 챙긴다는 말 많이 하죠. 가족 사이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신경 쓰고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친척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가야 하고요. 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명절도 이런 대소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만큼은 그 부담 내려놓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성시경의 거리에서였습니다. 아, 드디어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연휴가 며칠이었죠? 목, 금, 토, 일. 나흘. 어떻게 보면 짧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길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연휴 날인 만큼 좀 차분하게 편안하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 만나는 거 오랜만에 보면 참 좋죠? 근데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0: 김명옥님께서요. 10월 3일 상암동에 있을 마라톤 연습하러 일찍 나왔어요. 처음 해보는 마라톤이라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아침 공기가 힐링이 됩니다. 아들하고 10km 신청했는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오, 상암 지금 제가 있는 곳 이곳 상암에서 10월 3일에 마라톤이 있군요. 오, 준비 잘하시고요. 또 이게 처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차근차근 하실 수 있는 만큼 완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네, 매주 일요일에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7: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기영 작가님.

0: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희입니다.
0: 작가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1: 아, 추석 연휴 이번에 이제 굉장히 바빴다가 딱 브레이크 걸리는 연휴여서
0: 진짜요?
1: 아주 편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0: 다행입니다. 요즘 워낙에 바쁘시다는 내용을 여기저기서 제가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바쁘세요?
1: 아, 가을이니까 또 날씨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여러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또 저는 사실 바짝 일해야죠.
0: 그렇죠. 네.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가수들의
1: 그쵸,
0: 성숙이.
1: 그쵸, 맞습니다.
0: 또 책도 내셨고요.
1: 책도 냈고요.
0: 아, 네. 진짜 대단하세요. 몸이 지금 뭐 한 3, 4개를 돌아가면서 쓰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만 더 있었어도 대학원 딱 보내놓고 이제 저는 일에 집중하고 공부는 네가 해라. 일은 내가 하겠다.
0: 아니 누가 공부 시킨 거 아니고 본인이 아, 지원해서 간 거잖아요. 왜 이렇게 네. 공부를 제일 싫어하세요?
1: 그래도 공부는 공부더라고요.
0: 그래요? 다행히 이번에는 명절 스트레스는 없으셨군요.
1: 아, 그렇죠. 너무 깔끔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0: 아, 네. 아시안게임도 즐겨주시고요.
1: 아시안게임 물론이죠.
0: 네.
1: 제가 또 스포츠 좋아하니까 아시안게임 또 챙겨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볼 텐데요. 이번 주 함께할 주제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가을이 오면 클래식입니다.
0: 아.
1: 네.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작곡가 집중 탐구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주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예로부터 이 가을은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곡식과 열매를 거두고 풍요로움을 또 함께 나누는 계절이잖아요. 음악가들 역시 수확의 기쁨, 가을의 축제, 뭐 쓸쓸한 늦가을의 풍경까지 가을의 다양한 모습을 음악에 담아냈습니다. 같은 계절을 바라보면서 작곡가마다 어떤 장면에 주목하고 어떤 음악을 표현했는지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이 클래식 음악 속에 담긴 다채로운 가을 풍경 따라가 보겠습니다.
0: 네, 지금 또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고향 내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아, 그렇죠.
0: 딱 차에서 들으면 또 좋을 노래들이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다른 계절도 그렇지만 특히 클래식하고 가을은 정말 의미가 이미지가 맞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1: 정말 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쵸? 실제로 가을에 많은 음악회들이 또 열립니다.
0: 아, 네. 야외 음악회들이 이때도 많이 열리죠.
1: 정말 많이 열리죠.
0: 오, 네. 그러면 가을을 음악에 담아낸 작곡가 그 첫 번째는 누구인가요?
1: 네, 계절을 표현한 클래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발디의 사계 네, 준비해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계절의 풍경을 네 편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그려낸 작품인데 그중 가을은 이 한 해의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풍요로운 결실을 축하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마시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0: 네.
1: 이는 비발디가 각 곡의 악장마다 붙여놓은 짧은 시, 소네트라고 합니다. 네. 짧은 시에도 잘 드러나거든요. 이 가을의 1악장 소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풍년을 축하하고 바커스의 술로 열기를 더한다.
0: 오.
1: 그들의 연회는 잠으로 끝난다. 그쵸. 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이 1악장은 그래서 밝고 경쾌한 합주로 시작하며 즐거운 축제의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이어서 독주 바이올린이 약간 비틀거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술에 취한 아까 바커스의 술로 예,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잠에 빠져드는 장면을 느리게 그리면서 마무리를 하죠. 네, 이 방금 읽어본 소네트 떠올리면서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 당시에 기쁜 일이었겠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봄부터 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은 거의 반년 넘게 진행한 프로젝트가 딱 끝나는 날인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아 역시 수학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취할 만하죠.
0: 네, 당연히 취해야 하고요.
1: 그렇죠. <그쵸,
0: 그쵸. 웃음> 근데 바이올린으로 어떻게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이 현악기의 또 독특한 주법, 뭐 예를 들어서 트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는데 이 트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인접한 음을 매우 빠르게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는 기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랑 그 바로 옆에 레 음을 도레도레도레도레도레도레 이렇게 빠르게 굴리면서
0: 예,
1: 연주하는 그 소리를 트릴이라고 하고 이 곡에서도 이 바이올린이 현을 빠르게 떨며 연주하는 트릴 구간을 들으면 마치 술에 취해서 이렇게 흥겹게 휘청휘청하는 듯한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0: 네, 그때 기쁨을 함께 상상해보면서 음악 감상해보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중 가을 1악장 함께 하시죠.

0: 네, 비발디의 사계절 가을 1악장 감상하셨는데요. 아우, 이 기쁨과 평화가 느껴지네요.
1: 그렇죠.
0: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아, 네. 정말 밤낮 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축제를 열 수 있다.
1: 그렇죠.
0: 하는 그 마음 느껴졌습니다.
1: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전부였을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거 말고 일이 없죠.
1: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한 곡 감상해봤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 비발디의 사계가 바이올린과의 협주로 계절 풍경을 그렸다면 다음 이제 소개할 하이든의 사계는 독창과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오라토리오로 계절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중 3부 가을에서는 풍성하게 익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는 이 모습부터 사냥과 포도 수확까지 당시 사람들이 맞이했던 다채로운 가을 풍경이 또 여러 곡에 걸쳐 풍겨지는데요. 가을 중 마지막 곡 한번 준비해봤는데 제목이 유해 유해 데어 와인 이스트다 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네, 독일어예요.
0: 네.
1: 우리말로 하면 야호 야호 포도주가 나왔다. 네, 와인이 이제 와인이라는 뜻이고요.
0: 아, 네. 그렇군요.
1: 그렇죠. 합창곡이기 때문에 이 힘찬 환호와 함께 시작해서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벌이는 축제의 열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펼쳐지는 한바탕의 축제를 떠올리면서 이번엔 사람의 목소리로 가을을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0: 네, 또 우리가 비발디의 사계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1: 그렇죠.
0: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이 하이든의 사계도 있다고 유명하다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오늘은 그 중에서 가을 오라토리오 사계 3부 중 가을 유해 유해 데어바인 이스트다 함께 듣겠습니다.

0: 클래식 라디오 이번 주에는 가을이 오면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개 3부 가을 중 유해 유해 데어바인 이스트 다 우리말로 야호 야호 포도주가 나왔다였습니다.
1: 네.
0: 제목을 알고 더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합창곡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기쁨이 느껴지네요.
1: 그렇죠. 네. 첫 가사부터 이제 야호 야호 네. 네, 포도주가 나왔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기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오늘 만나볼 작곡가들이 음악에 가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계속해서 이번에 만나볼 작곡가는 또 어떤 모습을 담았나요?
1: 네, 다음 작곡가는 이제 베토벤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베토벤은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작곡가인데 그러한 자연에 대한 애정을 담아 1808년 완성한 작품이 바로 교향곡 6번 전원입니다. 단순히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기보다 자연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특히 3악장에는 이 베토벤이 직접 붙인 농부들의 즐거운 모임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악장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며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악장이고 다음 악장인 4악장에서 이 먹구름과 폭풍우가 갑자기 몰려오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기 직전 아주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하는 그런 악장으로 꼽힙니다. 경쾌한 리듬과 반복되는 충곡풍 선율에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곡이 베토벤의 자연주의 성향이 잘 드러난 곡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더 악기 구성 같은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죠?
1: 그렇죠. 이 9곡의 교향곡 중에서 유일하게 뭐 팀파니나 트럼펫, 트롬본, 피콜로 같은 자극적인 악기의 사용이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쵸. 소리를 인위적인 소리 말고 자연 그대로의 소리 소리로 이 경쾌함, 감정을 표현해보자 이런 철학이 담겨있는 곡이죠.
0: 약간 쨍한 소리를 줄였다라는 뜻이겠죠.
1: 네.
0: 그렇죠. 한번 그 점을 유의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작품번호 68번 전원 중 3악장 감상하시죠.

0: 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작품 번호 68번 전원 중 3악장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그때 시대상들이 다 그럼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가을 하면은 풍요로운 계절, 그쵸. 축복의 계절. 네. 뭐 지금까지 만나본 곡들이 다 그런 이미지인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만나볼 곡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1: 가을 하면 물론 이 풍요와 수확의 이미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쓸쓸하고 고독한 감성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 좀 쓸쓸한 가을과 잘 어울리는 작품도 하나 준비해봤는데 클래식한 라디오에서도 종종 소개했던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에서 10월입니다.
0: 사계가 맞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차이콥스키의 사계는 다른 사계들처럼 4개의 계절이 아니라 12개의 달을 피아노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1875년부터 이듬해까지 한 음악 잡지의 의뢰로 작곡된 였고 매달 한 곡씩 잡지에 실려서 독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각 곡에는 그 달의 풍경과 정서를 보여주는 이 제목과 함께 러시아 시인들의 시구가 덧붙여져서 계절의 분위기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지금은 9월이지만 오늘은 이제 10월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1: 제목이 이제 가을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내용이 진행됩니다. 가을, 가련한 난초 위로 내려앉고 낙엽은 바람에 흩날린다. 라고 짧은 시구가 적혀 있습니다.
0: 진짜 쓸쓸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처량한데요.
1: 네.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늦가을의 쓸쓸한 정서, 이 잔잔한 반주 위로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과 곳곳에서 나타나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센티멘탈한 그런 분위기까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0: 네, 작가님이 코너에서 소개해 주신 차이콥스키 음악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면요. 차이콥스키가 짧은 피아노 소품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좀 울리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1: 그렇죠. 이 차이콥스키가 작곡가마다 정말 그 자신의 강점이 뚜렷한 그쵸. 작곡가들이 있었는데 차이콥스키는 딱 하나예요. 그 멜로디.
0: 맞아요. 네,
1: 이 선율 뽑아내는 능력이 그쵸. 진짜 탁월했던 작곡가고 지금 만나볼 이 10월도 또 그 정점에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10월 가을의 노래입니다.

0: 오케이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7: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8: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디벤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쿤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10월 가을의 노래였는데요.
5: 네.
4: 이렇게 쓸쓸할 수가 있나요?
5: 그렇죠.
4: 엄청난 고독이 느껴져요.
5: 네.
4: 뭔가 이 아침에 위스키 한 잔을 곁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차이콥스키가 현대 사람이었다면 발라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썼을 것 같아요.
5: 아, 그렇죠.
4: 그렇죠.
5: 네, 맞아요. 딱 귀에 꽂히는 그 선율을
4: 그쵸? 멜로디를
5: 네, 멜로디를 딱 기가 막히게 작곡해서 아마 저작권료가 좀 짭짤한 작곡가 되지 않았을까.
4: 엄청 크게 됐을 만한 작곡가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차이콥스키의 곡까지 감상해 봤고요. 클래식한 라디오 가을이 오면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 옛날에 우리 작곡가들은 가을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라는 거를 이 한 시간 동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곡은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인가요?
5: 네, 마지막 작곡가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작곡가

0: 입니다. 글라준 오프라는 작곡가인데.
1: 처음 들어봐요.
0: 그렇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러시아의 작곡가였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음악을 배우면서 러시아 음악의 전통을 이어간 인물인데 이 글라준 오프 역시 사계를 남겼습니다. 근데 발레 작품이었어요.
1: 러시아 하면 발레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사계라고 하면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 겨울로 마무리되는 걸 떠올리지만 이 작품은 겨울에서 시작해서 가을로 마무리하면서 이 계절의 변화를 또 다양한 춤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계절인 가을에서는 마찬가지로 포도를 수확하며 풍요로운 결실을 축하하는 장면부터 분위기를 가라앉혀 한층 서정적인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까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축제 열기와 대비되는 이 작은 아다지오 페티트 아다지오라는 부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느리고 부드러운 선율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우아한 가을의 분위기를 이어주는 곡인데요. 섬세하게 이어지는 선율과 함께 깊어가는 이 계절의 정취 만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모두 평화로운 이 명절 연휴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곡이 또 발레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을의 정서가 어떻게 춤으로 표현되는가 이런 거를 또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0: 그렇죠. 이 곡에 맞춰서 어쨌든 무대 위에서는 발레가 펼쳐지는 거니까.
1: 네. 네. 또 러시아는 겨울이 혹독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가을을 어떻게 또 표현을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오늘은 클래식을 통해서 가을의 다양한 모습들 만나봤고요. 끝곡으로 소개해 주신 글라준 오프의 사계 중 가을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1: 오늘의 행운은 야랑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구...

5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해입니다.
1: 연휴 동안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전 먹었어요? 갈비찜 뭐 이런 거 드셨죠? 잡채, 송편, 뭐 소고기 뭇국 다 있죠. 아, 산적, 튀김, 기름진 음식 실컷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 더부룩하다. 오늘은 좀 굶어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살이 쪘다고 해서 갑자기 굶거나 식사량을 확 줄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채소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를 먹거나 사과나 토마토 같은 과일을 챙겨 먹으면서 평소 식사로 천천히 돌아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면 두 배로 힘들잖아요.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갈비찜 잠시 잊으시고 채소나 과일 듬뿍 얹어서 가볍게 건강식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0: 인피니트 Nothing's Over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9월 27일 일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자, 연휴 마지막 날 오늘까지 드실 거예요? 오늘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까지 드신다고요? 아, 지금 아침이니까 아마 오늘은 나 오늘은 안 먹을 거예요. 내일을 위해 하시겠죠? 이따가 밤 10시에 봅시다. 기름지는 식자 음식, 이게 또 먹어줘야 맛있어. 그리고 이게 그 짜기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기름진 거 먹을 때는 또 상큼한 거 중간에 먹어주지. 그리고 짠 거 먹으면 또 밥 딱 먹어서 달달하게 맞춰주지. 하다 보니까 또 점심 먹을 때 됐지. 그래서 점심 어쩔 수 없이 또 간편하게 먹고 저녁은 또 화끈하게 먹고 이렇게 이제 명절을 보내는 게 가장 풍성한 한가위인데, 가볍게 만들고 싶을 때는 먹는 걸로는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안 움직이고 굽는 거는 힘들어. 그건 내 몸이 더 한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봐요. 나트륨 짜게 먹었지? 기름 쫙 있지 내 몸이? 근데 이걸 가만히 있어. 근데 뭘 안 먹어. 아, 그럼 몸이 짜고 느끼한 채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뭘 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움직입니다. 걷기부터. 걷다 보면 오늘 뭐 좀 더 뛰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뛰고, 혹은 뭐 친구들 만나서 운동할 수 있으면 스포츠로 가고, 최고죠. 그리고 이제 늘 하던 분들은 헬스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게 치고, 아, 기름 먹었더니 한 5kg 더 들 수 있네 하면서 팍팍.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저녁은 탄수화물 못 먹겠다, 오늘은 상큼하게 간다 해서 과일이나 채소나 단백질로 마무리하고 딱 좋죠.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말은 잘하죠 저도. 하지만 저도 오늘 느끼한 거 많이 먹어서 오늘 그냥 김치찌개 먹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우리 파이팅 해봅시다. 자, 행복하게 두 시간 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할 거예요. 3, 4부는요,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한가위 뮤직 꾸며보겠습니다. 어떤 또 명절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원리.

0: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프가 세 별도.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7: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3: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의 행복.

이번 주는 행복이 너무 많네요. 아침마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0912번님.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씩 주유비 할인을 해준다는데 너무 좋네요.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새싹 문자로 정보를 또 주셨어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이제 할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기름 부담 좀 덜 수 있어서 이런 거 하나가 진짜 행복한 거지. 행복하시죠?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뭐 하면서 보내실 거예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보내주세요.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0912번님 듣고 계시죠? 김장훈 고속도로 로망스. 김장훈 representing show PD representing you track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에 행복 김정훈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불러보겠습니다. 0207번님 만두 만들 준비 중입니다. 당면 삶아서 식히는 중이고요. 이제 김치를 다지고 있어요. 맛있는 만두를 먹을 수 있길. 만두 화이팅! 나도 화이팅! 하셨어요. 와, 너무 좋다. 저도 이제 송편 만들기, 만두 만들기 다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대식가인지 몰랐잖아요. 친척들이 저만큼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큰 상, 한 세 상 정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백 개를. 그러니까 그거 언제 다 찍고 언제 다 했지? 우리 엄마 대단하시네. 어쨌든 예, 만두 만들 때 너무 설레죠. 맛있게 잘 드세요. 2292번님 여보, 군대 간 두 아들의 빈자리가 크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든든해. 항상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힘내자. 사랑해. 신청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와, 뭐야, 왜 이렇게 로맨틱해요? 군대를 보낼 정도면은 적어도 2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이실 텐데, 아, 존경합니다. 본받겠습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 지금 예, 뜨고 계시죠? 폴킴의 노래 띄워드려요.

0: 뉴스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굿모닝 뱀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이어갈게요. 7133번님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해 주셨군요. 테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근데 혼자 사시게 될 엄마가 너무 슬퍼하시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주 찾아뵈려고요. 엄마를 위한 신청곡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좀 마음이 쓰이시겠다. 부모님도 혼자 계시면은 심지어 이제 너 가서 어떻게 해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이제 함께 하시는 분과 좀 얘기해서 초반에 조금 이제 거리두기까지는 같이 노력해서 다정함을 좀 쌓아가는 것,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7172번님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들 보러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울 아들 사느라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요. 아쉬운 엄마 아빠가 가야죠 뭐. 보고 싶단 아들 많이 안아주고 오렵니다 하트 하셨어요.
1: 맞아요.
0: 가족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누가 어디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예. 또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 그 상황들 자식들의 상황들 이해해 주시고 겸사겸사 여행 오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니실 수 있을 때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 풍성하게 한가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띄워드리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저는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관중석 1열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성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기로 직관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0: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스포츠 경기 보면서 응원하는 재미, 꿀잼이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스포츠 영웅을 만나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MBC 김태용 기자,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네. 연휴 어떻게 가족들하고 보냈나요?
2: 아, 저는 회사에 잡혀가지고.
0: 아이고 미안합니다.
2: 지금 아시안 게임 기간이라고. 아,
0: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바쁠 때네요.
2: 아, 네, 가장 바쁠 때라 또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령처럼.
0: 아, 세상에. 네. 뭐 드시는 거라도 잘 드시고 계신가요?
2: 회사에서 또 도시락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0: 아, 정말 다행이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2: 네, 잘 일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석 1열에서 만나볼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1: 1983년 4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 결승전. 100kg이 넘는 거구의 백두급 장사들을 차례로 무너뜨린 20살 청년이 마지막 순간 삿발을 고쳐쥐고 강력한 들배지기로 상대를 모래판에 내팽개칩니다. 장충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오고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씨름 신드롬에 막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라는 신체적 불리함을 화려한 기술과 스피드로 극복하며 추석과 설날 명절마다 온 국민을 TV 앞으로 불러모았던 전설, 모래판의 영원한 황제 이만기입니다.
0: 슈퍼스타죠.
2: 슈퍼스타.
0: 슈퍼스타예요. 명절에 뭐 다 모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큰아버지 큰 어머님 씨름 경기 보면서 역시 했던 그 순간들 중에 씨름 황제 이만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챕터는 작은 체구의 한계를 깬 기술 씨름, 초대 천하장사의 탄생입니다.
1: 저는 오늘 사실 첫 번째로 놀란 거는 1983년에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열렸었군요.
0: 맞습니다.
1: 이전부터 있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 천하장사가 이만기 선수라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린 시절 이만기 선수 어땠나요?
0: 네, 1963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이만기는 어릴 적부터 씨름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마산 상고와 경남대를 거치며 엘리트 씨름 선수로 성장했는데요. 당시에 모래판이 120kg, 130kg이 넘는 거구의 백두급 선수들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씨름에도 체급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한라급은 85kg에서 95kg, 그리고 백두급은 최중량급이어서 95kg 이상 무제한급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만기의 체중이 90kg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라급에 불과했는데
1: 그렇네요.
0: 이 거대한 체격 차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체급의 한계를 넘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만기는 괴물 같은 하체 힘과 유연성,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찔러 순식간에 들어올리는 화려한 기술 씨름으로 거구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배지기, 뒤집기 등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기술이 완전 유연함 그 자체였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만 19살이었던 1983년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이때 열립니다. 처음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스포츠 부흥 정책 3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83년에 프로축구와 천하장사 대회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천하장사 결승전에 앞서서 최욱진 선수와 한번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최욱진 선수가 당시에 한라 체급이라 한라장사 결승전에서 먼저 맞대결을 했습니다. 이 최욱진 선수는 별명이 모래판의 여우였어요.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베테랑 선수였는데 키가 이만기 선수는 180이 넘었는데 최욱진 선수는 키가 더 작았어요. 172cm였거든요. 만만치 않게 이제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이만기 선수는 당시 때 어땠냐? 이제 떠오르는 신예, 대학생 선수에 불과했거든요.
1: 예.
0: 네, 한라장사 결승전에서 최욱진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욱진은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반면에 이만기는 모래판에 엎드려서 오열하는 모습을 그때 보였어요. 말 그대로 진짜 이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천하장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또 이만기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모래판의 거인 이봉걸을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고요.
1: 이봉걸 선수도 레전드죠.
0: 네, 키가 2m 5cm.
1: 맞아.
0: 정말 지금으로 봐도 거인인데 그 당시 1980년대면 얼마나 정말 거구였겠어요.
1: 예.
0: 또 최욱진 선수도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저력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결승전이 성사됐습니다. 리매치죠. 이 천하장사 결승전은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첫 번째 판에 이만기가 앞무릎치기로 최욱진을 무너뜨리면서 기선제압을 성공을 했고요. 이 두 번째 판에서도 이만기가 선공을 펼쳤지만 이 최욱진이 기가 막힌 되치기로 맞받아치면서 다시 1대1. 이 세 번째 판에선 최욱진과 이만기가 서로 엉키면서 함께 넘어졌는데 이때 이만기가 간발의 차로 승리를 거두며 앞서 나갔습니다.
1: 아, 쫄깃하다. 지금 네. 경기 보고 있는 것처럼 쫄깃합니다.
0: 이때 함께 엉키면서 넘어졌는데 심판이 처음에 판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심들을 불러서 합의 판정을 하면서 결과가 나왔을 만큼 정말 이제 치열했는데요.
1: 예.
0: 이때부터 이제 모래판의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신경전이라고 하죠. 삿발을 잡기 전부터 막 서로의 몸에 상대방 몸에 땀이 나 있으니 심판한테 좀 닦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흐름을 한 번씩 끊어가고 이런 모습도 나왔고요. 또 그렇게 마침내 시작된 네 번째 판에서 이번엔 최욱진의 잡채기 공격에 이만기가 먼저 무너지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판, 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명장면이죠. 이만기가 자신의 장기인 들배지기를 시도하면서 최욱진을 들어올리며 선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적으로 오른 발목으로 상대 뒤꿈치를 걸어버리는 호미거리 공격으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들배지기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호미거리 공격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장면인데 그래서 다섯 판 접전 끝에 최욱진을 제압하면서 초대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하는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앞서 준우승으로 한 차례 쓴맛을 봤던 이만기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주 보는 장면 있죠. 이제 감독님 어깨에 이렇게 이제 천하장사가 되면 감독님 어깨에 이제
1: 그치, 무등 태우고
0: 무등 태워서 이제 딱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막 만세를 하는데 그때도 펑펑 울고 있었어요. 아,
1: 예쁘시네. 네.
0: 얼마나 좋았으면.
1: 예, 예.
0: 그래서 이번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요. 또 상대 선수였던 최욱진은 이만기를 축하해주고 관중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또 신사다운 모습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1: 멋집니다.
0: 이 한 번의 우승으로 이만기는 단숨에 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고요. 대한민국의 씨름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이때부터 뭐 씨름 엄청나게 많이 사랑받는 스포츠였고 이건 또 TMI인데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1년 동안 네. 씨름 선수를
0: 했었습니다.
1: 예. 그래서 네. 저도 모든 기술들 다 이만기 선수처럼 되려고 생생합니다. 지금 이게.
0: 뭐 어떤 그런 대식가의 그런 능력 그때 좀 발굴된 그렇죠. 건가요?
1: 힘이 세고 많이 먹고 덩치 크면은 그렇죠. 일단 씨름부에서 스카우트 됩니다.
0: 오.
1: 큰 편이었어요. 오. 네, 큰 편이었어요.
0: 근데 그때 그러면 왜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1: 모래 묻는 게 싫었어.
0: 아, 그렇죠. 아,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 아, 그리고 무엇보다 네. 이 탈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하구들한테 내 탈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0: 근데 어린 사춘기 시절에는 사실 그게 수영 선수도 네. 그런 게 힘들고 어릴 때
1: 첫번만 메고 가야 되는데
0: 그쵸.
1: 부끄러워.
0: 아, 또 아쉬운 재능을 또
1: 아쉽다니요. 전혀 아쉽지 않아요. 다음 챕터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통산 47회 우승의 대기록 라이벌 강호동과의 세계적 대결입니다.
1: 첫 우승 시작으로 47회나 우승을 했어요?
0: 네.
1: 적이 없었네.
0: 적수는 많았는데 이만기에 대적할 만한 선수가 많이 없었죠. 네. 이변을 뚫고 첫 우승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의심의 시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1회 대회 때 본인이 우승한 거는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중에 털어놓을 만큼 이제 주변에서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았다. 아니면 좀 우승이 우연이다. 이런 주변의 평가가 많았는데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좀 오기가 생기잖아요.
1: 그래, 보여주고 싶지.
0: 제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 이만기 선수도 정말 피나는 맹훈련을 통해서 운이 아닌 노력의 결과로 2대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만기의 시대가 말 그대로 열렸는데요. 천하장사 10번, 백두장사 18번, 한라장사 7번 등 통산 47회 우승이라는 불멸의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통산 승률이 무려 86.5%에 달할 정도로 모래판에 서기만 하면 승리가 거의 당연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워낙 압도적인 독주를 달렸기 때문에 견제도 심했는데요. 이 심판 판정에서 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1: 그렇지.
0: 예. 당시에 또 이준희와 이 라이벌이었는데 이준희 선수와 천하장사 결승에서 세 번을 맞붙었습니다. 그 세 번째 맞붙었던 8대 천하장사 대회 때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려고 이만기 선수가 장외로 퇴장을 했다가 심판이 기권을 선언하면서 그대로 결승전이 끝나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1: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만기 선수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훗날 이 장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당시에 보니까 이 메이저리그를 보니까 심판이 항의를 한번 하려고 감독들이 막 뛰쳐나와서 배치기 하고 또 관중들은 또 막 여기에 막 열광하고 이 그런 거를 좀 봤다고 해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이때 또 어땠냐면 그러니까 2대 1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세가 좀 밀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본인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장래가 좀 달궈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 딱 경고만 받겠다는 계산으로 시간을 재면서 나갔는데 이게 심판이 경기를 생각보다 빨리 그냥 끝내버려가지고
1: 아이고 아이고.
0: 굉장히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후폭풍이 좀 꽤 컸어요.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준우승 상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근데 이거 몰수당했고 추가로 벌금이 1,000만 원 부과됐어요.
1: 어허.
0: 그리고 이제 일간지에 신문에 사과 광고를 내라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게 얼마나 큰 거였냐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징계였던 거죠. 당시로도 그만큼 이 씨름에 정말 관심이 뜨겁고 인기가 많던 시절이라는 걸 보여줬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추석이나 설날 명절 연휴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만기의 경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국민적인 명절 풍경이었습니다.
1: 예, 뭐 그때는 정말 아이돌급 예, 인기였습니다. 최고의 인기였죠. 뭐.
0: 맞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황제를 위협하는 괴물 신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만 19살의 혜성 같은 신의 강호동이었습니다.
1: 와우.
0: 1989년부터 거침없는 기세와 도발적인 퍼포먼스로 상대를 제압하던 강호동은 1990년 천하장사 준결승전에서 이만기와 운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준결승전 분위기 어땠냐면요. 이 삿발

0: 한번 잡는 거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경기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들었는데 이 첫 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삿발을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신경전을 펼치면서 경기가 시작하는데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1: 아, 이런 게임이 있어. 맞아요.
0: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대단했는데 이게 보통 씨름이 술을 주고받으면 뭐 몇 초 안 그냥 몇 초 안에 승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한 처음 탐색전을 펼치다가 한 1분 정도는 서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아요. 아... 이게 서로 수를 읽으려고 또. 그러다가 이제 이만기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밭다리, 잡치기 등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강호동은 수비만 하는 모양새였는데 첫 판이 어떻게 됐냐면 두 선수 모두 삿발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강호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무릎치기로 첫 판을 따냈습니다. 약간 이만기 선수 외고 좀 재경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억울한 표정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첫 판을 따낸 강호동 선수가 중계 카메라에 잡힌 모습 중에 이제 땀을 닦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혀를 내밀고 이제 윙크를 하는 특유의 이제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강호동 선수가 이제 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또 소리를 지르면서 또 과격한 세리머니를 하자 이만기 선수가 이제 조용하게 강호동 선수한테 깝치지 마라 XX야.
1: 아, 야. 네. 화가 났어.
0: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강호동 선수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잠깐 이제 벙찐 모습으로 있었어. 어? 뭐 무슨 말을 내가 지금 들은 거지? 했다가 이제 심판한테 욕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거세게 항의한 일화가 정말 씨름판 최고의 비하인드로 남아있습니다. 네, 한번 좀 같이 들어볼까요?
1: 어, 있어요?
2: 강호동 선수는 아주 그 자신만만합니다.
3: 네.
1: 아 근데 진짜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 너무 얄미웠을 것 같아. 후 한창 후배인데 왜 이렇게 하면 됩니까?
0: 아주 날것에 이 재미가 있었죠.
1: 아 재미는 진짜 스타성은 확실히 이때부터 있었어요.
0: 네. 또 이제 이만기 선수가 이 세기의 대결에서 결국 강호동에게 승리를 내준 뒤 이제 시대의 교체를 직감했습니다. 1991년 미련 없이 삿발을 벗고 정들었던 모래판을 떠나게 됩니다. 강호동은 그 이후에 모래판의 악동이라는 별명과 함께 다섯 번 천하장사에 올라 이만기 다음 가는 전설로 또 이 전설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게 강호동 선수가 진짜 지금 봐도 명 MC로 영리하잖아요. 굉장히 예. 이때도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1: 맞아.
0: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래판 밖에서는 정말 깍듯이 겸손하게 이만기 선배를 대하고 경기장 안에서는 당시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으려고 일종의 기싸움을 했던 거죠.
1: 그렇죠.
0: 이기려면
1: 조민십이었지.
0: 그러니까 깡다구로 해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죽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철저한 계산하에 또 이뤄진 행동이라고도 또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아 씨름 진짜 아,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잘 모름에도 그 기세랑 막 이렇게 캐릭터들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막 최용만 선수 있고
0: 그쵸, 박광덕, 최용만.
1: 박광덕, 최용만.
0: 제가 씨름을 보던 때는 그때였거든요.
1: 그러니까요. 아, 최용만 선수는 너무 사기였죠. 사실.
0: 골리앗.
1: 골리앗이 사파 싸움에서 팔만 뻗으면 뭐 애기들을 하고 이제 하는 느낌이 드니까.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투빅 요즘 바쁜가 봐.

0: 기가 막힌 선곡이었죠. 예, 강호동, 이만기 두 선수, 큰 두 선수를 이야기하다가 투비게 요즘 바쁜가 봐. 민영 PD가 회심의 선곡을 했습니다. 자, 수준 있는 방송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스포츠 영웅들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씨름 레전드 1대 천하장사 이만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마지막 챕터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챕터는 학자이자 방송인으로 모래판을 넘어 국민적 영웅으로 남다입니다.
0: 지금 친구들은 이만기 선수 하면 버라이티, 그쵸? 리얼 버라이티에서 보인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1: 맞습니다.
0: 은퇴 후에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셨잖아요.
1: 네, 은퇴 후에는 이만기는 모래판 위에서 승부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에 인제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수많은 후배와 제자들을 양성하는 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네. 또 정치에도 도전을 했는데요. 네, 200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해 고향이었던 마산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아쉽게 탈락했고요.
0: 아이고, 아이고.
1: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2위로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20대 총선에도 도전을 했는데 김해에 출마했지만 이때도 패배하면서 이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이만기 하면 또 이 종아리가 대단하잖아요.
0: 아, 하트 종아리.
1: 하트 종아리. 무슨 닭다리 과자를 닮은 진짜. 그래서 엄청난 종아리를 선보이면서 또 함께 또 특유의 입담을 살려서 방송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이 또 씨름 인기가 최근에 쇠퇴하면서 민속 씨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방송 출연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최근에는 그래도 씨름 선수들의 육체미가 또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조금 씨름이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
0: 다시 핫해졌죠.
1: 맞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삿바 싸움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민속 스포츠 씨름의 황금기. 이 작은 책으로 세상의 거구들을 집어던지며 화려한 기술과 품격으로 시대를 지배했던 모래판의 영원한 황제 이만기였습니다.
0: 아, 이만기 선수 진짜 대단해요. 지금 거의 뭐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만기 선수 버금가게 네. 식탐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샌드위치 소리가 들어갈까 봐 이 프레스로 싹 눌러서 지금 끌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민 작가가 네. 아 진짜 힘이 좋아요. 이 친구도 사실 여자 씨름하면 거의 장사급이에요. 진짜 힘이 좋아.
1: 인재를 놓쳤네요 씨름계가.
0: 아, 천하장사 출신이래.
1: 진짜요?
0: 아, 진짜로?
1: 진짜요?
0: 아, 학창 시절에 씨름 대회 나와서 장사를 한번 했대요.
1: 이 부스에 그러면 이 씨름 재능들이 몇 명 앉아 있나요?
0: 여기 지금 때를 놓쳐가지고 먹어요. 아, 네, 먹어. 자, 관중석 1년 모래판 왕자 이만기 선수에 대해서 쭉 얘기 들어봤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인사드릴게요.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 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현 스포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아, 딱 또 시즌에 맞게 이렇게 선수들 모셔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2: 명절 분위기가 나네요.
1: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스포츠 영웅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보내드리면서 2부 끝곡으로 아이브의 아센디오 띄워드립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봬요.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Please, 고백할게 있어 피한 방과 tears 그저 연극일 뿐 이거는 이런 도배 아름다우지만 warm bed 예측하지만 no way 예술 so much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죠. 그래서 그의 명언도 이런 게 전해집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편집해서 뒤가 잘린 거고 원문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금언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랑도 말고 미워도 말고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말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진짜 문제란 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건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는 시간, 우리끼리의 시간 준비했어요. 한가위 뮤직. 여러분들이 명절에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들 신청곡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요. 한가위 뮤직 시작해볼게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8: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탈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맑은 아침 공기가 당신의 하루를 채우며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 뉴스 상식 트렌드를 알게 돼 합격운이 다가오고
4: 만점! 만점입니다!
3: 세상 모든 고민들이 박살나 연애운이 열리고
4: 어머
3: 힘찬 목소리로 인해 건강운이 깨어납니다. 매일 아침 7시 본격 운 트이는 방송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추석 연휴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들과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으로 꾸며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한가위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에 뭐 이런 일들이 다 생겼어요, 여러분.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반갑게 즐겁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뮤직! 크라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골드미스인데요. 몇 해 전 추석 저녁 동네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보름달을 봤습니다. 늘 그랬듯이 간절하게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죠. 근데 어둠 속에서 동네 마실라온 할머니가 불쑥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소원을 빈 걸 들으셨나 봐요. 곧 생길게요. 라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왕창피. 민망해서 허겁지겁 도망쳤네요. 알겠습니다. 아, 이럴 때 할머니랑 얘기 좀 해야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연애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해야 돼요. 하, 불량연애 못 보셨어요, 불량연애. 일본 이제 연프인데 거기에 오키나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 도와주면서 연애 이야기를 물어봐요. 기가 막힙니다. 솔루션이 기가 막혀요. 그 노하우들 빨리 전수를 받으셔야지. 보름달은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생길 거예요. 귀경길 아침 여러분들이 명절에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들 나눠보는 시간 한가위 뮤직. 추석에 있었던 일도 좋고 명절에 있었던 일도 좋습니다. 다 허용합니다. 명절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하츠투하츠의 문라이드 들으시고 달려봅니다.

문라이드 하츠 투 하츠의 노래였습니다. 한가위 뮤직 이제 들어갑니다. 명절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최수련 님께서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체육시험 칠 때 일인데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놀이를 쓰시오 라는 문제에 당당하게 골스톱 이라고 썼어요. 맞긴 했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여전히 친척들이 모이면 고스톱을 즐긴답니다. 못 먹어도 고! 돌아버려! 네. 저도 너무나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았던 어른들의 보드게임. 예, 첫 번째 마주하는 게 이거예요. 고스톱. 여기 이제 어른들의 이제 센스. 여기 좀 웃긴 유머를 섞인 이제 멘트들을 하면서 응원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때. 아직도 충격적인데 아주버님 똥 드세요. 아 이런 멘트들은 어린 시절에도 너무 충격이었고 그걸로 이제 막 웃으시는 어른들 보면서 야 저 무서웠던 어른 막 혼내기만 하잖아요. 조용히 해. 저기 가 있어. 뛰지 마. 뭐 이런 거만 하던 어른들이 그때 막 깔깔 호호 웃으시면서 이 모여 있는 모습이 참 이게 명절의 분위기 중에 빠질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명절은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고 있다니 부럽네요. 강석하님이 아버지가 조카들 용돈을 장기자랑 잘하는 순으로 만원, 이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주시는데요. 조카들이 아이브 댄스, 안동역에서 트로트, 태권도 시범 등 너무 잘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거든요. 뭐야 이 집안. 근데 제일 내성적이고 극아이인 초삼 조카 민재 차례가 됐는데 아버지가 민재는 장기자랑 안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성대모사를 한다면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못 살아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민재 1등 이러셨어요. 2PM에 10점 만점에 10점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멋진 MC이시네요. 그러니까 흐름도 잘 파악하시고 미션도 아주 좋게 해줘서 명절 분위기 좋겠는데요. 장기자랑을 그냥 시키면 그냥 시키는 어른들이 있어. 물론 이제 하고 나면 용돈을 주시긴 하는데 이렇게 공식화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자 열리니까 준비해와 하면 이제 이걸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갈 수도 있지. 그래 조카들 용돈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요새 만 원, 이만 원. 왜냐면 저도 이제 조카들 용돈 주면서 좀 놀라요. 아이들 만 원 주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 난 몰랐지. 요새 애들 만 원으로 그렇게 뭐 한 이틀도 못 간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인데도 이걸 얼마 줘야 되나. 일단 저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한 3만 원 줍니다. 3만 원 주고 중학교 이상부터는 5만 원. 예, 또 오랜만에 보니까 고등학생은 뭐 10만 원 준 적은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예, 너무 많이 주는 3천 되면 안 돼요. 올리비아 님께서 어릴 적엔 우리는 명절에 용돈 받으면 그 돈으로 폭죽을 사서 불꽃놀이를 했어요. 저도요. 저도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폭죽을 사러 문방구 가는 길인데 갑자기 누가 뛰어! 하는 거예요. 친척 동생이 뛰길래 일단 뛰었어요. 살짝 뛰면서 살짝 보니까 뒤에 큰 개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뛰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제 동생이 개가 쫓아오는지 뒤를 보다가 앞을 못 보고 전봇대에 부딪힌 거예요. 아이고. 쌍커피가 터

지고 동생은 울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의 쌍커피 이슈로 우리는 불꽃놀이를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 후로 우리의 불꽃놀이는 사라졌어요. 신청곡은 BTS의 불타오르네입니다. 일단 올리비아님은 저보다 일단은 윗선배입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는 정말 저보다는 확실히 위선배예요. 어머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는 거는 뭐 혼이 빠지게 뭐 이런 표현 쓰는 건 이제 저보다 윗세대거든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제가 저보다 형들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동생들만 쫙 있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제일 큰 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저희 또 친척들 모이면 한 12, 13 됐던 것 같아. 그 만원 인원을 데리고 불꽃놀이. 당시 500원짜리는 이렇게 분수 불꽃이었고 200원 그리고 100원짜리는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오래 타는 그 불꽃이었고 그거 돌리면서 놀다가 저는 이제 제일 큰 형이니까 분수 불꽃 그 제일 무섭거든요. 그거 쫙 하면 쫙 그리고 하늘로 펑펑 쏘는 거는 몇 번 해보고 아 이거는 가성비가 없다 해서 안 쏘고 그랬습니다. 생각나네요. 화상 많이 당했는데 조심하세요. 재밌습니다. 명절 이야기 재밌네요. 추억 속으로 들어가고 일단은 신청곡들 예 띄워드립니다. 2PM 10점 만점에 10점 강석화님이 신청해 주셨고 올리비아님 듣고 계신가요? BTS 불타오르네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용서해줄게.
1: 뭘 타오르네. BTS의 노래 띄워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2PM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위 뮤직 명절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빵진님께서 명절에 성묘를 가는데 자리를 헷갈려서 비슷하게 생긴 산소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정성껏 절을 하고 음복까지 마친 뒤에 돗자리를 접으려는데 아빠가 뒤늦게 오시더니 얘들아 여기 다른 분이셔. 조상님은 저 위쪽이다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분 묘에서 10분 동안 땀 흘리면서 절하는 거예요. 남의 조상님께 효도하고 온샘 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 다 이웃사촌이라고 다 이웃에 살면 다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인사드리고 했던 거니까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고 올라가서는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또 인사하고 오십시오.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다음은 건영님. 명절 때 할머니 댁에 가서 세배를 드렸는데요. 같이 절을 드리던 사촌 오빠가 웃긴 캐릭터가 그려진 발가락 양말을 신고 온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긴데 절을 하는 중에 웃을 수가 없어가지고 꾹 참았거든요. 근데 웃음을 참느라 너무 힘을 썼는지 어머 관력근 조절이 안 돼서 그만 방귀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어찌나 창피하든지 유유. 하, 저희 굿모닝 FM은 이 정도 사전보다는 방귀 소리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셔야 저희가 완벽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진 작가가 방귀에 예민하기 때문에 관력근에 힘을 못 준 거면은 참으려고 했는데 나오는 뿡 이런 게 있고 하,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이 참 캐릭터들 대박이네요 여기. 왜 예쁜 옷 입었을 때는 무조건 검정색 양말이나 흰색 양말 신으세요. 왜 발가락 양말

그리고 또 캐릭터 있는 걸 사, 이건 웃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네. 어쨌든 유쾌한 가족들이 모여서 또 재밌는 추억이 됐군요. 0115번님이 이번 명절에 조카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초등학생 조카가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삼촌 세뱃돈 얼마 줄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대답했죠. 글쎄 삼촌한테 잘하면 많이 주지? 그랬더니 조카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더니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제가 봤더니 제목이 삼촌 장점 조사표더라고요. 1. 삼촌은 착하다. 2. 삼촌은 잘생겼다. 3. 삼촌은 용돈을 잘 준다.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줄에 따라서 적정 세뱃돈 5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3만 원을 주니까 조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협상 결렬이에요. 결국 5만 원을 줬더니 조카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삼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하고 90도로 인사하더군요. 명절에 조카한테 협상해서 진 건 처음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신청합니다. 진짜 재밌겠다. 이런 조카가 있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아, 칭찬 조사표 뭐야, 장점 조사표 뭐야. 5만 원까지 이제 결제 서류를 딱 제출한 건데 크게 되겠네. 예, 크게 돼. 프레젠테이션 잘했고 마지막 결과까지 원하는 거 다 얻어가는 우리 조카 큰 사람 되세요. 자, 노래 듣고 4부로 이어갑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행.

0: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2: 탄탄 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6: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굿모니 FM태입니다. 한가위 뮤직 4부도 이어갑니다. 김지웅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셨어요. 싸이의 챔피언. 한가위 뮤직 명절. 아 여러분들 명절 추억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이어가 봅니다. 이은주님. 추석에 엄마가 매운 갈비찜과 잡채를 하셨는데요. 어우 맛있겠다. 추석 당일에 제가 예쁘게 부친 전이랑 매운 갈비찜, 잡채 등이 가득 담긴 통이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 대리님이 명절에 당직이라 고향도 못 간다고 일한다며 그 음식들을 싸다 준 거 있죠? 정작 자기는 전화는 안 붙이고 옆에서 집어먹으면서 간이 좀 짜네, 더 예쁘게 붙여라 이렇게 훈수만 두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얼른 시집갈 수 있도록 달님께 빌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러나? 있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 큰일 나는데 이 언니 진짜 큰일 날 사람인데. 아, 저 이거 잔소리 1시간감입니다. 1시간감. 일단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왜 가족들의 헌신을 이렇게 그냥 막 쓰고. 가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밖에서도 소중한 줄 알아요. 진짜예요. 밖에서 그 아무리 참고 좋은 척해도 집에서 엉망이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엉망인 거야. 잔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에는 이렇게 잔소리하는 삼촌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 역할을 할게요.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님께서 아이들 왜 이래요. 재작년 긴 추석 연휴 직전 치질 수술을 하고 연휴 내내 돈업 방석과 함께 회복하다가 출근을 했어요. 긴 연휴가 없었으면 회사에서 일할 때 많이 힘들 뻔했는데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연차까지 붙여서 긴 추석 연휴를 끼고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여러모로 저에게 추석 연휴는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기간이에요. 신청곡은 박보람의 예뻐졌다입니다. 잘했어. 본인을 위한 투자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일단 건강을 위해서 저번 연휴 썼고 이번 연휴는 또 미용을 위해 썼는데 만족하시죠? 잘했습니다. 예. 1004번님이 작년 추석 30분 거리 시댁에 가는데 남편이 초보인 제게 운전을 시키더라고요. 극구 사양했지만 딸까지 응원해서 결국 운전대를 잡았죠. 그런데 마트에 들러서 선물세트를 사려던 게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로 진입해버린 거예요. 당황해서 어떻게를 연발하고 딸은 무서워서 울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톨게이트 순화번분에게 물어보니까 저를 달리면서 지름길을 알려주셔가지고 겨우 시댁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덕분에 운전 자신감도 붙었고요. 시아버님, 시어머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저길 가면 저기 고속도로다, 또 울지 마라 라면서 놀리지만 그때 해프닝이 아주 유쾌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야. 이게 또 아, 남편분은 이걸 아셨을 거야. 예,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실수를 해야 대범해지고 이게 또 실수를 했다가 다시 이제 결과가 좋았잖아요. 어쨌든 돌아왔잖아. 그러면 이것도 별거 아니다 라는 그 두려움이 없어요. 일단 잘못 들어도 아유 한 20분 들었네 하면서 마는 거지. 그거 안 하려다가 사고 난다고. 진짜로 크게 성장하셨네요. 근데 따님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저도 어릴 때 무서운 추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기아 변속이 익숙하지 않으셨을 때 첫 차에 저희가 내리막길 후진으로 한 8m 정도 와 내려왔었어. 아직도 있어. 그 뒤로 제가 고소공포증이 살짝 있어가지고 놀이기구에 뭐 이렇게 뒤로 앞으로 떨어지는 거 잘 못하는. 따님 괜찮나요? 일로 와요. 삼촌이랑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보람 예뻐졌다.

0: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잘할게요. 예, 잘하면 되잖아요. 비욘의 A4 이게 무슨 일이야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박보람의 예뻐졌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까지 듣는 한가위 뮤직 이어갑니다. 5218번님 명절에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린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같이 명절 전날 여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져서 명절 때 못 데려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헤어져서 못 데려왔다라고 했더니 부모님은 거짓말하지 마. 너 여자친구 사귄 거 아니지? 라고 엄청 놀리셨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요. 라고 우리한테만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로 우리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근데 아, 요 참 헤어지는 포인트들은 다 그런 것 같아. 크리스마스 전, 뭐 생일 전. 근데 그럴 때 헤어지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좀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절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면 이제 빼박인데 그때 이제 이걸 해결하지 못할 부모님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지 스멀스멀. 만약에 진짜라면. 근데 우리끼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해요. 518번님.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여비당님께서 차례 지내기 전날 어른들이 과음을 하셔서 차례날에 저를 수십 번 하던 게 생각이 나요. 아침에 어른들이 술이 들 깬 상태로 차례를 지내시는데 한 분에게 저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도 동생들도 어? 아까 했는데 또 하시나? 라고 눈치를 보면서 또 같이 뭐 어쩔 수 없이 저를 했죠. 따라서 그 후에 작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냐. 같은 조상님에게 저를 6번, 8번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무릎 아파. 이승기에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또 그런 날도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모였는데 또 케미가 좋아. 형제들 케미 좋고 친척들 사촌들 케미 좋아가지고 야 오랜만에 한잔 했는데 막 이렇게 과음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근데 명절 차례는 아침에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아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 모습도 우리 조상들은 흐뭇하게 바라보셨을까요? 이승기 한 번만 더 듣고 오겠습니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 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7: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6: 굿모닝 FM입니다. 한가위 뮤직 여러분들의 명절 이야기로 쫙 채워봤습니다.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 최윤성님. 작년 추석 무렵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무대 인사를 예매했어요. 용산에 있는 큰 영화관이었는데요. 영화 시간을 오후 1시였고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오후 12시쯤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영화도 보고 배우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면서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주차장 입구부터 차가 너무 밀리더라고요. 결국 주차장 진입하고 주차까지 딱 마치니까 이미 1시 반. 영화를 다 포기하고 집에 다시 돌아와야 했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정말 어쩔 수가 없었네요. 다비치의 타임캡슐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생활을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무조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뭐 3시간 전 아예 넉넉하게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맞춰서 간다고 해도 1시간 전 불안해. 여유있게 예 그날 하루는 이걸 메인으로 더 부가적인 것들 계획까지 채워서 여유있게 좀 다니세요. 어떻게 아까워서. 다비치의 타임캡슐 위로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해버 굿헤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고향이 두 개가 되는 것이 결혼이었구나. 내 고향만 가는 게 아니라 아내의 남편의 고향도 가야 하니까 마음도 바빴고 몸도 축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마음도 다잡아야 하니까 오늘 하루가 막 그렇게 편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쉬고 내일부터 파이팅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